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토셀리의 세레나데,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와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이 마침 추분이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인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밤이 더 길어집니다. 생각해보면 가을은 늘 짧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쉬워하는데 막상 지나고 나면 그 짧은 가을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싶을 때가 많죠. 아침 공기도 좀 다르고 오후에 햇빛도 달라지고 저녁이면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는데 말이죠. 올해는 가을이 왔구나 하고만 지나치지 말고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들을 조금 더 잘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짧은 계절이니까 오히려 더 자주 들여다보면서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0: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
4: 카티 프로 시.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미니어처 오버처 보내드렸습니다. 작은 서곡. 사이먼 레트리치아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에드바르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345번님 사연인데요. 인생은 수학 문제가 아니듯 답이 꼭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답을 찾기 위한 여정 속에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겠죠. 그 끝에서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살아볼 만하고 아름다운 거죠. 평택 노다교 드림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렇죠. 답이 정답이 하나만 있지 않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내가 찾은 답이 정답이라고 남에게 또 우길 수도 없는 것이 그것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답은 자신이 찾아내고 그 자신이 찾은 답이 정답인 거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바다가 서서히 열린다. 잉크빛으로 깊게 가라앉은 바다. 그 위로 점들이 자잘하게 흩어져 있다. 산호섬들이 만들어낸 풍경이다. 세상에서 가장 여리고 위태로운 낙원, 그것이 바로 몰디브라는 나라다. 인도양 위에 1200여 개의 섬이 있다. 해발 2m 남짓한 낮은 땅들이다. 파도 한 번이면 사라질지 모를 높이다. 그래서 더욱 애틋하게 다가오는 풍경이다. 옥색 물감 위에 흩뿌려진 꽃잎들, 누군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들었다. 실제로 보니 그 표현조차 부족하다. 색이 언어보다 먼저 마음에 와닿았다. 서울보다 3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시계를 늦추며 마음도 함께 늦췄다.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다. 시간마저 느긋해지는 신기한 곳이다. 유럽인들은 1년을 저축한다고 한다. 오직 이곳에 오기 위한 저축이다. 그 마음이 이제야 비로소 이해됐다. 나 역시 오래도록 벼르던 여행이다. 몰디브는 섬마다 저마다의 역할이 다르다. 학교 섬, 비행장 섬, 농장 섬이 있다. 18개의 독립된 기능을 가진 섬들이다. 여행자에겐 매번 새로운 대륙과 같다. 섬 하나에 리조트 하나가 자리한다. 문을 여니 그 너머로 바다가 있다. 워터빌라의 대문을 여는 순간이다.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작은 정원이 나온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본다. 흰 캐노피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린다. 창밖은 온통 바다로 채워져 있다. 그저 눕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된다.

미니바엔 차와 커피가 놓여있다. 창밖 파도를 바라보며 한 모금 마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치스러운 오전이다. 테라스로 나가 조용히 밤을 맞는다. 별이 쏟아질 듯 촘촘히 박혀있다. 파도 소리가 마치 자장가 같다. 시간이 통째로 사라진 듯한 밤이다. 세상에 나 혼자 남은 듯한 밤이다. 외롭지 않은, 충만하기만 한 고요다. 오후 3시, 나무다리 위로 걸어나간다. 대형 가오리 한 마리가 다가온다.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느린 움직임이다. 자연이 손님을 맞이하는 방식이다. 게으름도 여기서는 미덕이 된다. 서두를 이유가 애초에 없는 곳이다. 파도 소리가 하나의 시계와 같다. 바람이 달력을 대신 넘겨준다. 비린내

가 바람을 타고 퍼진다. 땀 냄새도 은근히 섞여든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삶의 얼굴이다. 그래도 사람들의 눈빛만은 맑다. 소박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간다. 그들의 하루는 늘 그러했다. 이방인은 그 앞에 조용히 선다. 그리고 무언가를 마음으로 배운다. 순수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꾸미지 않은 데서 오는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여행은 결국 순간들의 모음이다. 손에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의 총합이다. 파도처럼 왔다가 그렇게 흘러간다. 그래도 마음 안에는 오래 남는다. 몰디브에서 보낸 하루하루가 평생을 지탱할 기억이 되어준다. 바다가 내게 건넨 선물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상에 남은 마지막 낙원이다. 지금 다시 떠날 준비를 하자. 바다가 저 멀리서 부르고 있다.

챗 애틀킨스의 기타 연주로 세일즈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여행 전문 작가 유철상의 책 잠시 시간이 멈추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몰디브의 아름다운 풍경보다도 서두를 이유가 없는 곳이라는 그 표현이 더 마음에 남았어요. 생각해보면 여행을 가서도 우리는 참 바쁠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봐야 하고 저기도 가야 하고 사진도 남겨야 하고. 그런데 어떤 여행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시간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그냥 바다를 바라만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해가 지는 걸 보고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닌 시간들이 여행지에서는 참 특별해지죠. 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사진을 찍어대느라 어쩔 때는 그 여행이 참 많이 방해받는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사진은 뭐 또 이거 여기저기 찾아보면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꼭 내가 찍지 않아도 나는 사진을 찍기보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 풍경을 남겨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그 느리게 흘렀던 시간, 그 속도를 조금만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꽤 잘 보낸 시간일 수 있잖아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데 린덴바움 보리스 듣겠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제랄드 모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합니다.

프란스 페터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빈타가이즈의 겨울나그네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보내드렸습니다. 대 린덴바움, 바리톤 디트리시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와 제랄드 모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061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구리 휴게소에 잠깐 들었는데 클래식이 나와서 오 했더니 뒤이어 정원님 음성이 들려서 몹시 반가웠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휴게소에서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 휴게소, 구리 휴게소. 대단한데요. 뭐 음악 장르에 편견 없지만 주로 휴게소에서는 트로트 음악 많이 나오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뭔가 좀 더 고즈넉한 휴게소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피아노를 위한 소품집 전곡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작문호 12번 가운데 5번 미뇨 노르웨이풍, 6번 노르웨이풍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5번 미뇨는요. 제목처럼 노르웨이 민요를 떠올리게 하는 소박하고 서정적인 곡인데요.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마치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노래를 조용히 들려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이어지는 6번 노르웨이 풍은요. 앞에 민요보다 훨씬 생기 있고 리듬감이 살아있는 곡입니다. 노르웨이 민속 춤곡을 연상시키는 리듬 속에서 그리그 음악의 중요한 특징인 고향의 색채가 조금씩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 이 두 곡의 음악을 게하르트 오피츠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리그의 서정서곡집 전곡. 오늘은 작품 번호 12 가운데 5번 미뇨 그리고 6번 노르웨이 풍 두 곡을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436번님 사연입니다. 우리 아들이 막힌 벽을 뚫었어요. 5년 동안 도전한 손해사정사 시험 드디어 합격했어요. 정원님의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어제와 다른 세상이 열렸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어떤 마음이실까요? 본인 힘들었겠지만 그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의 심정, 아마 본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어제와 다른 세상이 열렸다고 마음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그 긴 시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우리 아드님에게도 꼭 제 축하 인사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또 얻은 직장인 만큼 행복한 또 생활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이네요. 좋은 날 듣죠. 포르테 디 콰트로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포르테디 콰트로 포디콰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좋은 날.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의 느린 악장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곡이죠. 이 멜로디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4A LG C단조 듣겠습니다. 미셸 마이스케의 첼로 그리고 세면 비치코프까지 연은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4A 엘레지 C단조 오프스 24를 미시아 말스키의 첼로 세면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489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출근길 뛰다가 보도블럭에서 헛디뎌 넘어져서 손, 무릎 다 까지고 가슴뼈 실금 가서 기침도 못하고 크게 웃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젠 천천히 걷기만 해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조심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이건 사고죠. 물론 더 조심하면은 이런 사고 방지할 수 있겠지만 늘 사람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조심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고는 속상하지만 사고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이제는 천천히 걸으십시오. 바닥 잘 보시면서.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소화불량?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오늘 1부 끝곡은 요한 아돌프 샤이브의 플루트 협주곡 A장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마리아 바니나의 플루트, 앤드류 맨지가 지휘하는 콘서트 코펜하겐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공일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남조 씨 김순애 곡 그대 있음에 소프라노 홍혜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갈수록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화물차 필요할 땐

0: 가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건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관절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제9회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베토벤 프리뷰를 주제로 김대진 지휘의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김규현, 유성호, 김세현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입니다.

일본의 스타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클라라 스킬 콩쿠르 1위, 차이콥스키 콩쿠르 준우승으로 주목받는 연주자죠. 모차르트의 론도 F장조, 드뷔시의 영상 2권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이 음악감독을 맡은 서울 비르투오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반도네오니스트 JP 조프레와 함께 피아솔라의 4개 등을 들려주죠.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포핸즈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8년 만의 국내 듀오 공연이죠. 춤을 키워드로 라모부터 스트라빈스키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이탐구, 브랜든 최이, 색소폰 협연으로 모리넬리의 뉴욕에서 온 4장의 사진, 마르케스의 단손 2번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박작 번호 1007 가운데 첫 번째 곡 프렐류드를 안나 빌스마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2434번님 사연인데요. 저는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최근에 그림 8작품을 완성했답니다. 정원님과 아당 식구들에게도 복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8작품이나요. 아유, 너무 궁금한데 어떤 그림인지. 또 그림과 함께 이렇게 축복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1번 비장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듣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첼로 선율 그리고 그것을 바이올린이 받아서 나오는 부분 서주가 정말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요요마의 첼로, 엠마뉴엘 X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요요마이 첼로 엠마뉴엘 X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0191번님 사연인데요. 김장용 갓 씨앗 넣다가 음악이 좋아서 보냅니다. 가을 하늘만큼이나 화창한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김장용 갓 씨앗 넣다가 제가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갓김치 갓김치 씨앗을 넣다가 보내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요. 이 가을 하늘만큼이나 화창한 하루 좋습니다. 아까 전에 들려드렸던 브람스 피아노 3중주 저는 이 곡 들으면은 참 화창한 가을 하늘이 생각나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BJ 오페라 카르멘 가운데 간주곡 듣겠습니다. 폴 파레가 주변은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B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간주곡 보내드렸습니다. 폴 파레가 주연은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잭 오펜바흐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가운데 뱃노래 아름다운 밤, 오 사랑의 밤.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와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랑차의 듀엣 그리고 에마뉘엘 비오미 주연은 프라하 필하모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가운데 밴 노래 아름다운 밤, 오 사랑의 밤.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와 메초 소프라노 엘리나 가랑체의 듀엣이었고요. 엠마뉴엘 비오미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아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1231번님 사연인데요. 큰딸은 취준생이라 시험 보러 갔고 소비요정 둘째 딸은 요즘 여행의 맛에 제대로 취해서 탕진하더니 예식장으로 아르바이트하러 갔어요. 어제 상가에 간 남편이 되도록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야 하는데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네요. 흐린 눈 해야 하는데 끝이 없어요. 오전 내내 할 일 끝내고 밖으로 나가보려고요. 회사에서 싸운 일도 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제게 휴식을 줘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어제 상가에 가신 남편이 되도록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참 솔직하게 들리네요. 소비요정이라는 말도 참 재밌게 들렸어요. 그것도 좋죠. 또 쓸 수 있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 여행도 다니면서 이렇게 쓰고 또 그리고서 이제는 좀 세이브해야 되겠다 싶을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스캇 조플린의 파인애플 렉 보내드릴게요.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과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스콧 조플린의 파인애플 렉 보내드렸습니다.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과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247번님 추석 손님 맞이 청소하는 중에 듣습니다. 막대걸레로 닦던 집안을 손걸레로 네 발로 기면서 걸레질하는데 몸은 힘차게 음악은 차분히 여백을 줘서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또 이렇게 분주하게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아, 얼마나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닦고 싶으시면 네 발로 기면서 손걸레로 걸레질을 하실까요? 아유, 허리도 아프시고 이러실 텐데 꼭 스트레칭 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진 음악은요. 4A 가곡 기도 듣겠습니다. 이 곡을 클라리넷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리차드 슈톨츠만의 클라리넷, 데이브 세뮤얼스의 마림바 연주로 함께합니다.

4A 가곡 기도 보내드렸습니다. 리처드 슈톨츠만의 클라리넷, 데이브 세뮤얼즈의 마림바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가운데 그대의 찬손 듣겠습니다. 테너 비토리오 그리골로의 노래 그리고 피에르 조르지오 모란디가 주연하는

0: 오페라 라보엠 가운데 그대의 찬손 테너 비토리오 그리골로의 노래와 피에르 조르지오 모란디가 지휘하는 파르마 레지오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8: 잡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6: 오늘 마지막 곡은 프로코페프의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가운데 기사들의 춤,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 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 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0: 제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 사람은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나는 가슴에 오래 남아서 가끔 꺼내보는 말이 있죠. 짧아서 더 감동했던 칭찬의 말이나 은연 중에 위로받았던 나만의 한 줄.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 말 참 고마웠어 하고 말하면 정작 상대는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훌륭한 명언들은 차고 넘치는 시대지만 필요한 순간 알맞은 온도로 나를 덮어주는 말은 참 귀하죠. 이제 갈수록 더 건조하고 쌀쌀해질 텐데 언어의 온도만큼은 좀 높여봐도 좋지 않을까요? 쑥스럽고 민망해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장 보드랍고 푹신한 이불 같은 말부터 한번 건네보시면 좋겠어요. 영음씨들을 위한 본격 구스다운 솜이불 방송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중에서 신민아 조정석의 커플송이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했을 때 최진실 씨 떠오르신 문손 있죠? 많이 계시죠? 저도 최진실 씨, 박중훈 씨 떠오르고 바로 네, 그 또 인상적인 장면들도 떠오르고 하네요. 참 강렬했어서. 그쵸. 저희 다음 세대 분들은 신민아 조정석 씨가 바로 떠오르겠죠? 여튼 예전에 한 임상우울학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대요. 가장 상처가 되는 말과 위로가 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가장 상처가 되는 말 1위는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그래요.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가장 위로가 됐던 말 1위는 뭐게요? 얘기하고 싶을 때 말해요. 언제든 들어드릴게요. 였다고 합니다. 좀 어색하게 읽었죠? 얘기하고 싶을 때 말해요. 언제든 들어드릴게요. 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 들으면 마음이 녹아내리시나요? 또 어떤 말에 마음을 다치시나요? 문득 긴장하게 되는데요. 내가 누구 마음을 은연중에 다치게 한 때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또 나는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살고 있나? 그러고 보면 그런 것 같아. 그 빈말은 어떤 말이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심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툭 와도 마음에 탁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로가 됐던 말은 여러분 뭐예요? 저는 괜찮아? 이건 것 같아요. 괜찮아? 이거. 근데 타이밍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감동이 올 때 해주는 괜찮아. 네, 역시 진정성, 진심이라는 거죠. 뭐 진짜 다음날 연락이 와도 되고 며칠 있다 연락이 와도 되고 바로 집에 들어가는데 연락이 와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바로 여도 되고 그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이 나를 참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상처가 되는 말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여러분은 뭐가 있으신지 나눠주세요. 조심조마하게. 그리고 그것도 궁금한데 그 사람은 무심코 한 말이지만 내가 위로받았던 또 내 마음에 남아서 저장해봤던 그런 꺼내보는 말 궁금합니다. 나눠주세요. 9363님이 이런 문자 주셨거든요. 지난주에 몸살 감기 걸려서 회사를 못 갔는데 직장 동료가 아프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났지만 참고 넘어갔어요. 속상합니다. 듣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와, 이건 진짜 성격 너무 이상한 사람 같은데? 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아프다고 하는데. 근데 저도 지금 문득 뇌리를 팍 스치고 가는 네, 뼈 아픈 경험이

0: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접촉사고가 살짝 났는데 너무 바쁘고 경황이 없어서 보험 처리를 빨리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저 집에 가서 울었어요. 네, 내가 사람인가? 아, 나 진짜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나서 접촉사고가 자주 나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상대방에게 그 말을 가장 먼저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진심을 다해서.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온도도 바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고 아무튼 뼈아픈 경험이었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럴 일이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그럴 일이 있으시다면 네 이것은 뭐 진정성을 떠나서 무조건 먼저 물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음씨들의 소소한 일상 사는 이야기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시네마 천국 러브 테마 팻 메스니와 찰리 헤이든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영화 디어헌터 중에서 카바티나였죠. 9769님 강디 저 요즘 포뇨에 빠져 있어요. 사실 포뇨 이름만 들어보고 영화는 못 보다가 거의 최근에 봤는데 아 진짜요? 포뇨요? 지금 보셨어요? 지브리판 애니 인어공주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네요. 넘넘 귀여워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포뇨가 세상에 5살이래요. 그리고 한국판 주제가도 일본판 주제가 부른 일본 가수가 가타카나로 카피한 가사로 불러서 발음이 어눌하다는데 강희님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몰랐는데요? 아 그래요? 한국 포스터의 포뇨 제목도 미야자키 감독 손글씨였다고. 아 진짜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하셨네요. 뒤늦게 포뇨 보신 분이 많은 정보 주시네요. 네, 포뇨에 푹 빠지셨네요. 이거 거의 안 벗는 삽니다인데요. 아참 PS 포뇨가 너무 귀여워서 영화보다 그림 그렸어요. 강대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내봅니다 하셨네요. 아 귀여워. 포뇨가 라멘 먹네요. 소스케랑 같이. 네, 소스케의 그 상고머리라고 하나요? 위에 바가지 머리 밑에 민머리를 연회색으로 처리돼 있고 머리카락은 검정색 이렇게 민둥한 부분이 회색으로 돼 있는데 너무 귀엽네요. 포뇨가 그 포뇨예요. 왜 있잖아요. 포뇨 버전이 그 약간 올챙이라 그래야 되나? 개굴 그 아주 작은 포뇨. 그리고 중간에 약간 귀여운 포뇨. 그다음에 좀 더 커서 약간 어려운 포뇨, 약간 미완성 포뇨 이렇게 나뉘잖아요. 약간 커다란 포뇨예요. 이 친구는. 근데 더 귀엽네요. 와, 저는 포뇨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온갖 포뇨 인형, 뭐 온갖 굿즈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포뇨가 가지고 다니는 그 소스케가 포뇨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그 초록색 물통 있죠. 그게 너무너무 귀여워서 그런 통으로 된 굿즈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네. 심지어 그 아는 친구 딸이 포뇨를 그 수업 시간에 그렸는데 그 뒤에다가 우드락인가? 이렇게 좀 폭신한 스티로폼 붙여가지고 이렇게 스프링 달아서 책꽂이에 포뇨를 띠용.

움직이게 소스케랑 달아놨던 기억도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달아놓으면 귀엽겠다. 그림 너무 잘 그리시네요. 갖고 싶다. 와, 사연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국건이님, 강희언니 저 어제 너무 과음해서 시체처럼 누워있어요. 해장에 좋은 영화 추천 부탁드려요. 해장에 좋은 영화요? 아, 뭐가 있을까? 숙제엔 두통이 짝꿍처럼 따라 붙는 거죠? 아, 저는 아직 이 정도로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 건지. 네. 작가님께서 에이 영화란 무슨 영화냐며 잠깐 체험 들으시면서 눈 감고 쉬시라고 하시네요. 네, 그러다 스르륵 잠들면 참 좋겠는데. 네. 아, 숙취 경험이 많이 없어서 아쉽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숙취에 좋은 영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토이스토리 2 중에서 사라 맥락클란 When She Loved Me, 이어서 영화 어바웃 타임 뱀펄즈의 더 럭키스트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빌 위더스의 러블리 데이. 영화 127시간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어바웃 타임, 뱀펄즈의 더 럭키스트, 그리고 토이스토리 2 중에서 사라 맥락클란의 웬시 러브드 미. 네. 이거 들으면 전 이제 어바웃 타임 OST도 가장 최애 OST였는데 듣기만 하면 그 감상이 그때의 감상으로 돌아가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토이스토리 2도 그래요. 네, 영사배 하면서 토이스토리 몰아보기 했어서 그런지 웬시 러브드미 나오면 하, 제시의 감성이 네, 저에게 다가옵니다. 어린 에밀리가 인형 제시를 가장 아끼던 시절부터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몽타주 장면에서 흘렀잖아요. 네, 에밀리가 사춘기 지나면서 제시에게 점점 무관심해지죠. 인형 제시. 결국 제시는 침대 밑에 떨어져 방치되게 되고 기부상자에 버려지게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 보면서 울컥했다고 하시던데 여러분도 그러셨을까요? 대신에 토이스토리 5가 있죠. 또 거기서도 또 엄청 뭉클했어요. 네, 아직 못 보신 분들 있으실 테죠? 얼른 챙겨서 보세요. 거기서는 뭉클하면서 감동까지 되잖아요. 참, 여러분 덕분에 좋아하는 영화가 쌓여갑니다. 최영음에서 드리는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이방인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청년 메르소에게 불어닥친 비극을 통해 인간 세계의 허무와 부조리를 탐구하는 이야기. 작가 알베르 까미의 동명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이방인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는 밴디트 중에서 컬처

클럽의 카마 카멜레온, 이어서 밴드 아하의 성공과 이후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아하, 테이크 온 미 중에서 아하의 테이크 온 미까지 두 곡입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미라클 모닝님,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톡톡 문을 두드렸어요. 강희님, 제가 늘 좋아합니다. 네, 앞에 줄 한 줄은 뺐는데 네, 순수하고 마음도 얼굴도 이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부끄럽네요. 오늘따라. 직장 생활하는데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면 꼭 빼먹지 않고 잘 듣고 있어요. 물론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상 밝고 청아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밖에서 영혼이 없어 보인다고. 아니에요. 너무 쑥스러워서 그래. 오늘따라 엄청 쑥스럽고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아니라고 할 순 없잖아요. 열심히 할게요. 최강의 영화음악사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0: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잡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부드럽다는 말, 결이가 없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성인용 기저귀
1: 보드란.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난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0: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9: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0: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9: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0: 10월 오픈 때 가보자.
9: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11: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김지수, 유지태 주연의 영화 가을로 중에서 골라봤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요? 김현철 씨와 거미 씨의 목소리로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이응, 계기를 완전 폭발.

0: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명절 연휴 먼 길 나서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각오와 준비가 필요해요. 그나마 덜 막히게 몇 시쯤 출발할지 고민하고 짐 쌀 거 목록도 정리해보고 준비한 명절 선물도 흐뭇하게 챙겨봅니다. 명절이 마냥 반갑지 않을 수 있지만 어딘가 떠나는 기분도 그럭저럭 괜찮을 수도 있죠. 갈 데가 있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가자 해보는 거죠. 열만도 동행하는 기분으로 함께 할게요. 옆자리에 같이 갑니다.

불독맨션 춘천 가는 기차에 요즘엔 춘천을 기차로는 잘 안 가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론가 지금 다 가고 계세요? 네, 추석 지내로 제주도 가요. 공항 가는데 차 막히네요. 수영 씨도 추석 잘 보내세요. 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요. 5004번님, 예상한 거니까 그래도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으니까 비행기는 안 막혀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의 막히는 길에 비행기가 되어드릴게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0: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해.

10cm 안아줘요. 스위스로 하이파이브 들으셨어요. 7085님이 택시기사인 저는 추석 당일 하루만 쉬고 다시 운전대를 잡을 것 같습니다. 뭐 명절에도 손님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시고 저는 또 그분들 모셔다 드리는 일을 해야 하니까요. 명절만큼은 가족과 함께 편하게 쉬고 싶지만 하루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편히 쉬기도 또 어렵네요. 택시기사에게 명절은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여러 그 일자리에서 명절이든 남들 다 쉬는 그런 날이든 꼭 내가 필요한 자리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7085님께 커피 드릴 테니까 또 명절에 여기저기 가셔야 되는 분들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드리는 우리 역할도 잘 해내시기를.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035

5772님이 신청하신 화사의 굿 굿바이, 시아의 스테이, 다비치 투빅의 오늘 같은 밤이면 들으셨어요. 1947님이 입도 얼고 무릎 통증도 있고 한의원 왔어요. 침 맞으며 들어요. 정말 수십 개 침이 달려 고슴도치처럼 된 내 무릎을 보니 고생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한데 잘 안 되더라고요. 모두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고생 많았어요, 무릎이. 무릎, 우리 아껴 쓰기로 약속했잖아요. 지금도 무릎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0: 저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

0: 리모델링코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5: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2: BTS 라이프 고즈 온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커피 먹고 갈래요?

0: 바비킴 고래의 꿈 들으셨어요. 자, 추석 특집을 예고해 드릴게요. 내일부터 이제 추석이잖아요. 24, 25일 이틀 동안 열만에서 준비한 추석 특집 내가 사랑한 라디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라디오에 담긴 추억 이야기들, 또 그 속에 담긴 노래들 만나볼게요. 좋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셔서 고르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따봉이님이 신청하신 윙크의 북구북구 영탁의 찐이야 유산슬 사랑의 재개발 8342님이 신청하셨는데 추석엔 트로트 들어야 된다고 그죠? 전 그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트로트 그죠? 9702님이 작년에 합창단 한단 사연 보냈을 때 우리 수영 씨가 사연을 성악 버전으로 아니죠 합창단 버전으로 권사님 창법으로 읽어드렸는데 그래서 배꼽 잡으셨어요? 저 근데 그때 전국대회 나가서 장려상 7등 받았잖아요. 근데 왜 1년 지나서 사연 보낸 거예요? 바로 다음날 상 받았다고 해주셨어요, 좀. 다음 달에는 국제대회 출전하거든요. 대단하죠? 아, 요거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구나. 참고로 우리 합창단 4, 50대 위주인 여성 합창단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이번에는 또 상 받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알겠죠? 정인 리쌍의 변해간의 다이나믹 듀오 링마벨

김건모 서울의 달 로이킴 서울 이곳은 들으셨어요. 386 하나님이 이번 추석에도 가게 계속 열 생각이에요. 손주들 오는 시간에 맞춰 아침만 간단히 하려고요. 언젠가부터 가게 쉬면 좀 괜히 불안해요. 오래 하다 보니 습관이 됐나 봐요. 가게 있는 게 마음 편해요. 뭐 감히 제가 뭐 100% 공감은 못하지만 또 그 이 가게가 어떤 내 돈벌이의 수단을 넘어서는 어떤 나의 한 부분과 같은 어쩌면 나 같은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연휴 내내 수영 씨랑 함께 할게요. 그래서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사랑한 라디오 이야기 많이 할 거니까 우리 386 하나님 커피 드릴 테니까 함께 해요 우리. 최백호 부산에 가면 7454님이 신청하신 성시경 제주도의 푸른밤 버스커버스커 여수밤바다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8: 오늘 끝곡 버블 시스터즈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듣고요. 저는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공공주택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부르면 제일 싫어하는 곡 중에 하나가 바로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인데요. 그 이유는요, 전주가 아주 길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곡들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프닝 멘트가 짧은 한동준의 FM 팝스야말로 음악 팬들을 위한 진정한 팝송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2026년 오늘이 며칠이죠?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한 받은 볼 하나 그냥 꼬고 실수를 하네.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Two of Hearts, Stacy Q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변정규 씨가 신청하셨어요. 내일이면 짧은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면서 방송 기다립니다 하셨어요.

0: 쇼버츠 스테이시 큐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봉봉주스님이 서울 660번 버스 형님 목소리 나옵니다. 당산역 가는 중이에요. 그러셨어요. 아 660번 버스 저도 많이 탑니다. 그 버스 660번이 그 좀 특이하게 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당산역에서 그 사이길로 이렇게 쭉 가는데 근데 하여튼 몇 번 탔어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5299번으로 삼성동 동준님 자라던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FM 파워스 멋진 음악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삼성교 저의 고향이죠. 사실 태어난 거는 도남동에서 태어났는데 삼성교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중3 때까지 살았으니까요. 그 뭔가 고즈넉하고 그 한옥 동네에 그 정교음이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삼성교. 무슨 예전에 무슨 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삼성교. 거기도 옛날에 저 개천 있었죠. 개천. 제가 개천 출신이잖아요. 개천에서 용 난 거죠. 용은 아니고. 자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 콜레스테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

Ricky's Never Gonna Give You Up, Kylie Minogue, I Should Be So Lucky, Jason Donovan의 Too Many Broken Hearts, Bananarama의 I Want You Back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코스모스님이 와 오늘도 선곡 예술 어쩌면 이렇게 좋은 노래만 쏙쏙 잘 골랐대요. 아이, 다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 행복이님이 팝송을 많이 좋아하기는 해도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6시 옆방 뉴스 듣고 한동준의 FM 팝송은 꼭 듣는답니다. 하루라도 안 들으면 허전하더라고요. 항상 신나고 재미있는 노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우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안 들으시는군요. 그러니까 뉴스 들으시고 들으는데. 제가 처음부터 들으시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아미고님은 삼성교 하면 삼선 우동 생각이나. 아,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삼선교에 살면서 중국집 가면 삼선 우동, 삼선 짬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삼선 짜장. 그래갖고, 아,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만 파는 건가 보다 그랬다니까요. 진짜 제가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도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참 세 가지 해물이 들어가서 삼선인데 야 그거를 참 삼선교회 살아서 하여튼 그랬다고요.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앙리꼬마시아스의 노래 솔렌자라 준비했고요. 카레티 죄송합니다. 카테리나 발렌테의 패션 플라워 퍼플 오드리 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올해로 남편의 20번째 기일을 맞이한 여자입니다. 20년 전에 저는 36, 세 아이의 엄마였죠. 남편은 작별 인사도 없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났고 제 옆에는 6살, 7살, 9살의 아이가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기에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아빠가 왜 집에 안 오는지, 왜 다시 아빠를 볼 수 없는지 이해하지도 못했죠.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아이들은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아이들 셋을 끝까지 잘 키워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느라 잠을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이 아파도 일을 했고 울고 싶은 날에는 아이들 앞에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죠. 돌이켜보면 아이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남편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입학식도, 졸업식도, 생일도, 기쁜 날도, 힘든 날도 남편은 저희 곁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남편을 만나면 여보, 내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키웠어 라는 말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저를 지켜준 겁니다.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 20년을 도저히 버티지 못했을 테니까요. 훗날 남편과 재회

있을 때 남편한테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그 한마디를 들으면 그때 실컷 울려고요. 36살의 남편을 보내고 새 아이와 함께 20년을 살아낸 제가 기특합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슬픔이 끝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은 채 다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올해 남편의 20번째 기일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보, 나 열심히 살았어. 우리 아이들도 잘 자랐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편히 쉬어. 그리고 열심히 버텨준 저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이젠 너의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 수고했어. 정윤아.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 내 마음의 보석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에서 최정윤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아,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거를 이제 행간에서 느끼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예, 글을 담백하게 써주셨지만 아 너무 힘드셨을 그 아이 셋을 키우시면서 20년을 보내셨은 거예요. 네. 스페이서님이 같은 처지라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랬고요. 솔바람님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엄마의 힘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모든 엄마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강만석님도 고진감래 긴 한숨이 쉬어지네요. 이젠 좀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어요. 4730번으로 31살에 어린 딸 셋을 혼자 키우셔야 했던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요. 고생했다는 고생하셨다는 말 한마디도 못해드렸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아유 돌아가시고 나면 다 후회죠 뭐. 예. 원대인님도 중요한 순간마다 남편분이 얼마나 그리우셨을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셨어요. 최정윤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참, 댄스곡을 신청 들어야 되는데. CC 캐쳐의 Heartbreak Hotel, Blue System의 Under My Skin.

0: 딱 지원해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0: 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6: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5: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3: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2: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탄 미러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조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FM 팝스 2부로 넘어갑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2부도 함께해 주셔야죠.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포인터 시스터즈의 점프였습니다. 1894번으로 내일부터 연휴라 그런지 장 보시는 분들 많이들 계세요. 채소 가게가 불티납니다. 주변이 바빠서 그런가. 저희도 덩달아 바빠진 듯한 느낌일까요? 마음만 바쁜 듯 그러셨습니다. 장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장 엄청 보실 거예요. 내일부터는 마트가 쉬는 데가 많으니까 예, 아마 좀 바쁘실 겁니다. 오늘 저희도 오늘 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기타가 망가져가지고요. 아, 이런 얘기하면 또 어? 무슨 기타? 저 사람 기타 치나? 예, 4683번으로 부산 해운대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와, 부산 해운대는 참 언제 봐도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 언제 봐도 참 좋습니다. 이 뭐라 그러죠? 그 해변 길이가 엄청 길다 그러죠, 해운대. 광안리가 길어요? 해운대가 길죠.

0: 예전에 거기 가서 공연도 많이 했었어요. 거기 그 야외 공연장 만들어 놓고 노래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잘 안 불러주더라고. 부산에서 좀, 예, 좀 불러주세요.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 합니다. 헤임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CNF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내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황금이 무제한 더 경기 패스.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6: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Uh.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어. 아, 2부는 아까 시작했구나. 네, 죄송합니다. 미스터 미스터의 키리, 커티 크루의 I Just Died in Your Arms, 조니의 Only the Young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꿀이밍이 님이, 아, 저는 이제 어제 나물 다듬어서 씻어뒀고 지금은 새우 오징어 튀김가루 묻히고 있고 새우 동그랑땡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신우이가 6시라서요.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이들하고 같이 이제 저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실비아 님은 내일 이 시간에는 친정에 있겠네요. 이번에는 시댁 아닌 친정집으로. 하우스 안에 지금 사과 대추가 주렁주렁 열렸다고 그랬는데 추석 전에 출하해야 돈이 되는데 아직도 멀었대요. 무려 1000그루가 있는 우리 하우스 농장. 아, 상상되나요? 상상이 안 되네요. 와, 1000그루. 이야, 그러면 그 하우스 자체가 엄청 크겠네요. 그래도 올해는 이 저 기온이 너무 올라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 네. 자, 노래 이어집니다. Don't worry, 이게 노래.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그리고 다이아나 로스의 If we hold on together.

와 찰리 푸스가 함께한 Oops 그리고 숀 멘데스와 카멜라 카베요의 세뇨리타 그리고 미겔과 나탈리아 라푸르카데가 함께 부른 Remember M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유경준 님이 아 코코 OST죠.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이글스의 노래입니다. The Sad Caf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업계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누군가는 가족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무조건 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겠죠. 예전에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정답이 있었다면 요즘은 명절을 보내는 모습도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여도 좋고 혼자여도 좋고 일하는 분들도 자기 방식대로 연휴를 보내는 거죠.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

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조용필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김동임 씨 오늘까지 열일하고요. 즐거운 추석 연휴 스타트. 그래요.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시고요. 아주 멋진 추석 연휴 맞이하셔야죠. 1444번으로요. 저는요. 명절 동안 CBS랑 데이트 할 거예요. CBS 음악 FM과 데이트하시면 아주 풍성한 이 음악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클래식부터 팝, 가요 모두요. 한가위 특집으로 가요 속으로에서는

0: 이 풍성한 가요 베스트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좋아해 주셨던 노래들 베스트를 선정해서 나흘 동안 아주 익숙하고 좋은 곡들이 쭉 이어질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6: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5: 익수 황진한
7: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8: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7: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9: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0: 안녕하세요
11: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2: 완전 좋아요
11: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3: 샤브올데이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서울사

최향원 씨가 신청하신 변진섭 저 하늘을 날아서 그리고 박혜경의 레몬트리 두 곡이었습니다. 1107번으로요. 저는 추석 보내러 서울 아들 집으로 갑니다. 좋은 노래와 함께 4시간의 여행을 즐깁니다. 푸른 하늘이 제 마음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들려드린 저 하늘을 날아서 이런 노래가 1107님의 배경음악이 됐을 거예요. 4시간 정도의 거리군요. 어디서 출발을 하시는 겁니까? 아무튼 잘 도착하세요. 최은숙 씨는 딸내미가 신혼여행 가느라 분주해서 우리 둘 내외는 그저 조용히 푹 쉬는 일로 추석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따님이 결혼식을 가지셨군요. 아유, 축하드리고요. 야, 조용하게 두 분께서 추석을 보내셔야 할 텐데 뭐 좀 어떤 계획 하나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요. 항상 북적북적한 추석에서 조용한 추석 이렇게 보내는 것도 또 다르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가요 속으로의 보내주시는 소중한 사연들로 오늘도 베스트 사연 이벤트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베스트 사연 결정할게요. 오늘은 선정되신 분께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팬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어떤 사연들로 또 함께할지 기대됩니다. 269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이동원, 박인수 씨가 함께 부르죠. 향수.

이어드린 노래 이선희 씨의 나 항상 그대를이었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내해드릴게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같이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136번째 만남까지 이루어졌어요. 137번째 만남은 또 언제 이루어질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5722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정체가 이게 시작됐군요. 서울에서 1시 출발, 임실까지 6시 도착 예정. 지금 공주를 지나는 중인데 평소보다 두 배가 걸린다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기사까지 찾아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막히고 있는 중이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7시간 30분 정도. 와, 광주까지도 대략 7시간 걸리네요. 6시간 50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배 정도 걸리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심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계행 씨의 노래 들려드리죠. 사랑이 온다.

정명자 씨의 신청곡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였습니다. 3963번으로요. 이번 추석은 요양병원에 계신 친정아버지 미리 뵙고요. 내일부터 해외에 한 번도 못 가보신 우리 시어머님 칠순 기념해서 일본 여행 갑니다. 야, 추석 연휴 아주 알차게 계획하셨군요. 잘 다녀오십시오. 요양병원에도 잘 다녀오시고요. 김하정 씨는 저희 아파트 단지 추석 전인데도 선선한 바람을 따라 이야 이 냄새 갈비 냄새가 솔솔 불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김하정 씨 다이어트 중인데 이 추석 어떡하죠? 이 음식들 피해가면 참 좋은데 피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기인 듯한데요. 야, 갈비 냄새. 그 뭐 바람을 좀 막을 순 없나요? 김하정 씨, 잘 해내십시오. 5664번. 저는 셋째 며느리라 추석 명절 준비 전하고 나물 담당이에요. 오랜만에 일산 장날 재래시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그런데도 괜히 신나고 설레고요.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모습. 사실 그게 정상인데. 그렇죠? 이럴 때라도 볼 수 있는 그 모습에 놀라면서도 신나고 또 얘기를 전해드리는 저도 기쁩니다. 자, 이렇게 설레고 좀 복잡하지만 재밌는 그런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유나의 노래 준비했어요. Going Home.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에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높은 음자리의 새벽새 3866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그리고 사랑이야기의 몰랐어요 였습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컬

알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상필 씨가요. 고향도 못 가고 좀 슬픈 노래가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이럴 때 허전함을 많이 느낄 수 있죠.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노래예요. 노래로 위로가 되시길 바랄게요. 김민기 서울로 가는 길.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앞에 느티 나무 내 빛을 변치 마.
1: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0: 역시 상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생 상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8: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8: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8: 홈픽.
9: 홈픽.
6: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경도 해수기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함경도 해수기 한동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1381번으로 신청하셨는데요. 일찍 퇴근합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아무도 살아서 반겨주는 이 없는 고향을 갈 예정입니다. 거기 아직도 제 어머니가 영면에 계시거든요. 아련하고 그립고 가슴이 저리네요 라는 사연과 함께 신청하셨어요. 잘 다녀오시고요. 그곳에 가시면 또 거기에 있는 햇살, 바람, 익숙한 동네가 반겨줄 겁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가 시작됐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1: 좋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산은 도시를 설계하기 전 시민의 하루를 먼저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이 고단하진 않은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다양한지,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돌봄은 충분한지,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도시의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까지 키우는 것, 그것이 우산이 생각하는 성장입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며 함께 누리는 성장, 우산시가 성장의 새로운 기준을 열어갑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성장도시 우산.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시원하게

0: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0: 산소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드 하세요.
1: 이젠 냉가드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강미선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박금희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0년생, 2000년대 초반 롯데백화점 부평점 헤지스 레이디스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 박금희입니다. 그때 저는 매니저였고 박금희는 직원으로 만났는데요. 금희가 여러모로 저를 많이 도와줘서 큰 힘이 되었답니다. 나중에는 박금희가 부평으로 이사까지 와서 같이 매일 점심 저녁을 먹고 또 같이 일하고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다가 금희가 공부를 한다고 백화점을 그만두고요.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옛날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많이 그립습니다. 박금희도 제가 보고 싶을까요? 같은 마음이길 바라면서 친구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금희야, 보고 싶다.

김범룡, 박진광 씨가 함께 부른 친구야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1970년생이시고요. 2000년대 초반 롯데백화점 부평점 헤지스 레이디스에서 일을 하셨던 박금희 씨. 아,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하듯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강미선 씨군요.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7번째 만남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요.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야, 김미옥 씨가 주신 사연인데요. 여섯 시누이들이 이번 추석에는 좀 쉬라며 어머니를 모셔간다고 하십니다. 저는요, 괜찮으니까 오시라고 했어요. 85세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힘들 때도 있지만 한밤중에 갑자기 이삿짐을 싸는 어머님 덕분에 웃을 일도 많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예쁘게 표현해 주셔서 그렇지 많이 힘드셨을 텐데 김미옥 씨. 또 너무너무 고마운 여섯 시누이들 서로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한 2026년 추석 명절의 모습이네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진미령 씨의 노래 들어볼까요? 하얀 민들레.

0: 7570번으로요. 승화 씨.
1: 너무 졸립니다. 너무 졸려요. 잠이 확 깨는 노래 부탁드려요. 운전이 힘들어요. 아, 지금 운전 중이신데 졸리면 안 되죠. 아, 이렇게 글을 주셔서 인디언 인형처럼 이 토끼 춤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나미 씨의 노래 띄워드렸는데 잠 좀 깨셨을까요? 뭐 운전 중에 뭐 토끼춤을 출 수는 없지만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하면서 기운 내셨기를 바랍니다. 7570님 화이팅! 이혜영 씨는 추석 선물 들어온 거 나누어서 언니네랑 동생들 집에 배달하고 왔어요. 이제 내일 캠핑 가져갈 거 챙기는 시간이에요. 이 연휴 맞이해서 캠핑 준비하시는 분들의 사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 너무 좋죠. 뭐 알아서 잘 챙기시겠지만 특히 조명 잘 챙기세요. 갑자기 제가 예전에 충전한다고 집에 올려놓고 조명들을 하나도 안 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참 힘들었던 그때 생각이 나네요. 잘 챙기세요. 즐거운 마음으로요. 6312번 명절이라고 큰 집 아들네 모두 우리 집으로 오는데요. 주방에 쓰던 물건 다 교체했답니다. 깨끗한 걸로요. 며느리가 그릇을 너무 오래 쓴다고 흉 볼까 봐서요. 며느리가 무섭긴 한가 봐요. 저도. 예, 며느리들이 이렇게 아우 어머님 그릇이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일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이런 기회에 한번 또 오래 쓰신 거면 교체하는 거 즐겁게 생각하시면 더 좋죠. 뭐 아무튼 좋은 시간들 보내십시오.
2: 오늘 밤 바라봄
0: 김건모 서울의 달.

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975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준비했어요. 모두 일찍 퇴근하는 걸 보니 추석 연휴가 실감이 납니다. 문득 멀리 떨어져 있는 동생 생각이 나요. 함께하지 못하니 그립네요. 아, 그리운 사람들, 그리운 모습들이 참 많게 느껴지죠. 요즘 같을 때. 자, 그러면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유익종 씨의 그리운 얼굴이에요. 이 노래 오늘 DJ 목소리로 띄워드립니다.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옥 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3: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노사연 씨의 님 그림자, 이은미 씨의 보고 싶은 얼굴 두 곡이었습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추석 때 여섯 시누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고 했는데 오히려 집으로 오라고 하셨던 김미옥 씨의 사연.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죠. 시어머니를. 자, 김미옥 씨께 크루즈 승선권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 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청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 준비해야죠. 여러분, 내일부터 나흘 동안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추석 연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요 속으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DJ DOC, DOC와 춤을 오늘 끝곡이에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드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귀성길에 오르셨겠네요. 이 시각이 오기까지 오늘 종일 얼마나들 바쁘셨어요. 나흘 쉬어가기 위해 나흘 공백을 채우는 일 만만치 않잖아요. 한편 이런 분들도 계세요. 가게 열고 첫 명절 연휴를 맞아서 연휴 내내 문 열기에 도전하는 분들. 오늘 가게 문에 이 글귀 붙인 분들 말이죠. 명절 연휴 정상 영업합니다. 남들 쉴 때 쉬기 위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남들 쉴 때 일하느라 애 많이 쓰시겠죠. 오늘의 수고에 내일의 수고까지 아는 채 하며 다독다독 다독임을 드리고 싶은 그런 저녁이네요.

비지스 How Deep Is Your Love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4330님이 추석 명절 실감하는 하루예요. 선물 돌리고 땀 뻘뻘 흘린 하루입니다. 퇴근길인데 길가에 사람들이 장 보느라고 북적거립니다. 빅맘님도 주셨거든요. 오늘 보니까 저녁 스케치와 함께 본격적인 귀성길 정체가 시작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후에 잠깐 당산동 근처의 병원에 다녀왔는데 차로는 10분 거리인데 회사로 다시 돌아올 때 보니까 30분 걸렸어요. 와, 이 당산 물레 영등포 인근의 도로들이 다 꽉꽉 막혀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지금 명절 준비하느라고 막 재래시장도 다녀오시고 퇴근하고 또 바로 떠나기 위해서 뭐 종종 걸음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SNS를 보니까 최근에 가게를 연 사장님들이 이번 연휴가 짧아서 여행, 귀향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정상 영업 결심들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연휴 내내 정상 영업합니다. 이렇게 붙인 가게들도 좀 있을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는 반가운 정도인 이 문구가 또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애 첫 도전장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연휴가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이고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0: 가구 더 좋아졌네요.
1: 가구의 명품 세미 가구.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3: 1533-1566 세라하임.
2: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4: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3: 익수 황진한.
5: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6: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5: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7: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세 곡을 들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들었던 노래는 여명의 Try to Remember, 2380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 노래였고요. 진혜림 Lover's Concerto, 목화의 I Remember까지 들으셨어요. 정웅님이신데요. 1년 6개월 육아휴직 끝내고 어제부터 출근했습니다. 팀장님이랑은 처음 근무인데 팀장님이 레인보우 알려주셔서 지금 회원 가입했습니다. 팀장님도 아이가 어리다고 하시는데 육아하면서 라디오가 큰 도움이 된다며 추천해 주셨어요. 오늘 저희 팀은 야근인데 팀장님과 저 둘은 외근하고 있습니다. 6시에는 저녁 스케치를 꼭 들으라고 추천하셔서 레인보우 가입하고 저녁 스케치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하셨거든요. 맞아요. 육아의 필수템 라디오. 근데 어떤 업종이시길래 명절을 앞두고도 오늘 야근하고 외근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정옥님이랑 또 저녁 스케치 추천해 주신 팀장님이랑 같이 드시라고 커피 두 잔 예, 저희가 선물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명절을 앞두고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은 조금은 다르게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저는 오늘 오후에 추석 연휴 간식이 제작국에 도착했습니다. 연휴는 내일부터인데 오늘 오후에 펼쳐진 간식. 이거 반칙입니다. 저는 나흘 연휴에 이틀 회사에 나와서 일할 예정이라. 이렇게 펼쳐두면 얼마나 남아있을지 벌써 걱정입니다. 바나나 하나, 낱개 초콜릿 5개, 땅콩 샌드 낱개 3개. 소심하지만 저는 미리 챙겨두었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근데 다행히 저 방송 올라올 때 몇 개 남았나 이렇게 봤더니 직원들이 오늘 다들 일찍 퇴근해서 아직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아닌데 간식이 진짜 빨리 없어지거든요. 예. 캐치님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1405님 청해 주신 엘튼 존,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준비했고요. 3857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Phil Collins, You Will Be in My Heart.

시골 가는 중입니다. 딸 결혼식 한 달 남기고 할머니 댁에 명절이라면서 인사드리려 가는 겸 겸사겸사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할머니가 진짜 좋아하시겠는데요. 6884님. 이 노래 안 듣고 명절 연휴 시작할 수 있나요? 없죠. 존 덴버, Take Me Home, Country Roads. 이 노래 들으니까 진짜 집으로 가는 것 같죠? 9006님 청해 주신 노래. 이어서 스모키의 멕시칸 걸 한인열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이진영님, 저는 공용주차장 관리하고 있는데요. 차도 부쩍 늘고 슬쩍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많아서 요즘 좀 힘들어요. 오늘도 쓸고 줍고 힘든 하루였지만 내일부터 쉰다는 생각에 허리 펴가며 일했습니다. 연휴 여행 계획 떠올리니까 기분이 룰루랄라.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1987님, 답례품 쿠키 공방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게 열고 제일 큰 주문 해결. 몇 주 전부터 혼자 동분서주하고 오늘은 친한 언니랑 친구 와서 같이 포장했어요. 먼저 도와주겠다고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들 집에 가서 허리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1987님께 전해드렸습니다. 1987님은 지인들 덕에 큰 주문도 해결하시고 아주 사연에 고된 신남 같은 게 느껴집니다. 아침부터 CBS 라디오 들으면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저녁 스케치까지 오셨대요. 장장 몇 시간 동안 일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진영님은 연휴에 여행 가시는군요. 오늘 쓰레기 치우느라 고됐지만 그래도 치울 때 콧노래 나왔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세요.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한 잔씩 드립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조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아껴.
1: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스테인리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플러스.
1: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0: 시작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케니 로저스, 시나이스턴, We've Got Tonight 5565님 청해 주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저는 교대 근무자라 추석이 하나도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도 모두 질추하세요. 2802님 같은 분들도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연휴가 이번에는 되게 짧죠. 근데 추석 실감이 진짜 많이 나는 사연 하나 소개할게요. 949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른 아침에 당진에 도착해서 친정 부모님 산소에 성묘를 하고 왔습니다. 결혼한 지 36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 부모님 성묘를 먼저 다녀왔다니. 이런 날이 오는 걸 보면 저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텐데.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계시길래 한번 먼저 들르자고 얘기했는데 흔쾌히 그러자고 남편의 말에 놀랐습니다. 저 지금 주방에서 음식 준비에 분주합니다. 신우이까지 차례 안 지내고 우리 집으로 온다고 해서 시장, 마트 다 다니면서 모든 걸 준비해서 지금 만나게 만들고 있어요. 들녘에는 출렁이는 벼이삭들이 노란 빛으로 제 마음을 설레게 해주고 있고 내일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고기와 새우, 주꾸미, 장작불 피워서 만나게 먹을 거예요. 결혼한 아들 며느리는 처가에 가라고 했습니다. 잘했죠? 기분 좋게 지금 만드는 음식 그리고 이 음악. 아, 오늘 밤은 정말 오래도록 기억될 아주 스페셜한 밤일 것 같습니다. 9492님께도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피부톡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2: 1544-7575.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배보이, I gotta be a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7: 콜레스테롤.

벌써 1시간이면 일이 끝날 것 같습니다. 투나잇 신나고 좋네요. 1042님 한 8시 다 되면 이제 일이 끝납니다. 이제 집으로 가셔야 될 시간이 곧 옵니다. 뉴퀴즈 언더 블럭의 투나잇 들으셨고요. 릭 애슬리의 투게더 포에버, 별빛 지은님, 패션 보이스의 고 웨스트, 024님 청해 주신 노래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언제나 연휴에는 가게 지키면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6469님이신데 그러면 저녁 스케치에서는 뭐 하나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저녁 스케치 추석 특집 캐치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드릴게. 예. 내일부터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캐치님들이 어디에서 무엇 하시든 뒤를 싹 돌아보시면 저녁 스케치가 있을 거예요.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언제 어디서든 뒤를 확 돌아볼 때 저녁 스케치가 있을 수 있도록 든든한 백이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음악들로 가족 만나고 나들이 오가고 고향집으로 가고 다시 집으로 오고 하는 동안에 한자리에서 좋은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적적하다 싶으면 라디오 틀어주시면은 저녁 스케치가 요 시간에 늘 예, 좋은 음악으로 함께 할 겁니다. 올해의 추석 연휴를 좀 특별하게 보내시는 분들 사연 0975님 올해부터 차례를 안 지내기로 했어요. 근데 그냥 보내기도 서운하잖아요. 동생네 가족과 함께 밥 한 끼를 저희 집에서 먹기로 했거든요. 차례상 차릴 때보다 신경이 더 많이 쓰여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고사리 나물하면 맛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진짜 맛있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고사리가 맛있어졌어요. 뺑덕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는데요. 저는 사위를 맞이했어요. 아직 그러기에는 좀 젊은 듯한데 그러나 저 먹을 만큼 먹었고요. 장모라는 역할이 하나 늘고 나니까 첫 명절을 맞이해서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발휘해보려고요. 잘 되겠죠? 뺑덕이님은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뭔가를 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1322님은 결혼 20년 됐는데 명절 때 여행 오기 처음이에요. 여기 가평이고 수영도 하고 즐거운 한때 보내고 저녁 노을도 봤고요. 남편과 딸과 함께 저녁 스케치를 듣고 있는데 낭만 넘쳐요. 저에게도 이런 날쯤 있어도 되겠죠. 그럼요. 군대에 있는 쌍둥이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누릴 수 있을 때 누려야죠. 1322님. 그런가 하면 수지님은 코펜하겐에서 듣고 있어요. 큰딸의 서프라이즈 여행. 혼자 박물관에 왔는데 혹시나 해서 방송 켰는데 저녁 스케치가 나와서 너무 반갑네요.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오세요. 마이클 언스트럭의 That's Why 윤성숙님께 보내드리고요. 제시카의 굿바이는 신영란님 청해 주셨습니다.

엄마랑 할머니랑 집에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서로에게 잔소리 하시느라 약간 서먹해요. 분위기 풀고 즐겁게 갈

바닥에 떨어지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아이들 보니까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4230님.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면 꼭 명절에 추석에 송편 만들거든요. 근데 그때가 그 엄마로서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아이들이 송편 만들어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색깔이 회색이에요. 아니 얼마나 조물딱하고 많이 만들었는지 만졌는지 색깔이 약간 오묘하고 애매한 그런 약간 손때 묻은 그런 색깔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예뻐요. 그리고 맛있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준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4230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엄마랑 아이들이 행복했을 거예요. 여기는 독일입니다. 딸 가족한테 왔어요. 모두 일상생활을 다 바쁘고 여기 추석 기분 안 나요. 그래서 좀 우울해요. 방송 들으니까 추석 전에 돌아갈 걸 맛날 음식도 먹고 시끌시끌한 가족 모임 눈에 선합니다. 등대바다님 그러셨는데 그래도 여기 있으면 또 명절 다가오면 우리 딸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가셔서 더 좋으실 거예요. 여기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저도 결혼 30년 만에 남편이랑 외국 여행 왔어요. 시댁 안 가고요. 감개무량 백할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때는 정말 사연 보낼 만하죠. 명절 앞두고 아니 이렇게 특별한 여행인데 보내실 만합니다. 잘 여행하고 오세요. 저희는 올 추석에 모두 집에 있어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첫째가 심한 감기 걸렸고요. 다음날 저 걸렸고요. 그 다음날 셋째 걸렸고요. 오늘은 둘째하고 남편까지 다 감기예요. 아쉽게 집콕합니다. 기다렸을 부모님께 죄송하고. 그렇지만 뭐 억지쉼을 갖기는 해요. 1590님. 이럴 때 뭐 어쩔 수 없이 쉬게 된 거는 무조건 내 걸로 다 받아들여야죠. 쉴 때 잘 쉬어야지. 잘 쉬세요. 크리스토퍼 크로스 아더스 팀 9237님 시청하셨습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 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3: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4: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5: 오늘 끝곡입니다. You too, with or without you. 이수빈님께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정부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0: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푸짐하게 차려서 배불리 나눠 먹는 추석 명절. 그 민족 대이동이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이번 추석엔 배불리 먹고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보고 싶었단 말도요 많이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멀리까지 와서 정말 고마워. 아유, 저희도 오기 전에 푸짐하게 차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요 서로에게 말을 아끼지 않는 추석 명절 연휴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행복한 동행도 그 마음을 지금부터 음악으로 표현할게요.

0: 그대 떠난 시간을 돌리고 싶어라. 아,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잘해야죠. 이번에 이제 명절에 온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한꺼번에 모여있을 때 잘하셔야 합니다. 심신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영래님 오늘 시장 갔더니 진짜 사람 많더라고. 그렇죠? 식빵님이 피곤은 씻어내고 행복은 남기시고 고향으로 가는 길 함께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식빵님이 그도 행복한 동행 가족 중에 어르신인가? 태동 동상, 경자 동상 하는 거 보니까 예, 다들 동생이시든 뭐 형님이시든 누님이시든 막내든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하길 바랍니다. 도로 위에 계신 분들 지금 교통상황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또 감사의 보답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명절에는 좋은 말만 서로 많이 주고받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절 선물, 뭐 음식, 장만도 중요하지만 좋은 말 많이 준비해서 서로 말로 느낄 수 있는 포만감 같은 것도 함께 느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결혼해라, 취직 언제 하니, 애 낳아라,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과연 어떤 말이 듣기 좋은 말인지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또 글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참여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과연 듣기 좋은 말이 어떤 말인지 저는 여러분 사연 주시는 동안 여러분이 좋아하신 느닷없는 퀴즈를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닷없는 퀴즈 느닷없이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화물차 필요할 땐 가거리.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요. 고은이 이정란이 함께한 사랑해요. 이상배님, 시영님 청해 주셨고 김완선 기분 좋은 날 이해숙님 또 7450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상황이 어떤가요? 했더니 우리 사랑스러운 이지님 지금 전북 부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 초반이라 그런지 고속도로 상황은 아직 괜찮습니다. 이대로만 쭉 갈 수 있다면 좋겠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이 간선도로 쪽은 지금 상당히 많이 밀리는데 고속도로는 이제 지금은 시작이라 그런가 괜찮다고 하네요.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뚱이님이 올 시모님 명절에 시골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어머님 얘기하시는 거죠. 새벽 2시, 3시까지 주무시지도 않고 기다리세요. 자식들 위해서 진수성찬 준비해놓고 눈이 빠져라 기다리시는 어머니. 많이 그립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히들 부모님 계신 고향 앞으로 갓! 하고 믿는지.

않게 안전하게 도착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어떤 말 듣기 좋으세요? 그랬더니 0424번으로 제가요 서른이 지났는데요. 아유 어쩜 이렇게 스무 살 때랑 똑같니? 그런 말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남자분들도 그래요? 어려 보인다 그러면 젊어 보인다 그러면? 오, 그렇구나. 근데 우리 박 PD는 정말 어려 보여요. 정말 피부가 너무 고와서. 아유 세상 고생을 안 한 것 같이 피부가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또 닭분이님은 예 하고 싶을 때 다 해봐라. 하고 싶은 거 참다 못해보고 그러면 후회되니까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열정 있을 때 다 해라. 그런 격려와 응원의 덕담이 용기를 얼마나 100배 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또 0423번으로는 어머 예뻐졌다. 살 빠졌네. 어떻게 나이를 거꾸로 먹어. 젊어졌어. 이런 말 들으면 정말 행복하죠 하고. 예, 분명히 여성분일 거야 두 분은. 그렇죠. 난 남성분들도 이렇게 젊어졌다 예쁘다 그러면 좋다고들 하네요. 세 분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보미님 4100번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럼블피쉬 으라차차.

1980년대 공포의 외인 구단이 있었다면 90년대에는 이 마지막 승부 야구와 농구의 대결이죠. 김민교 마지막 승부 이정훈님 1415번으로 청해 주셨고 또 최헌 가을비 우산 속은 8245번으로 그리고 박상태가 노래했죠. 나와 같다면 5513번으로 럼블피쉬 으라차차 보미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수호씨님이 서울에서 태어나서 일가친척 모두가 서울에서 하시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명절 때 어디 떠나는 친구들이 참 부러워요. 모두 안전하게 잘들 다녀오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하고 똑같으시네요. 이렇게 명절에 어디 간다 그러면 오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저희 아들은 직업군인입니다. 명절에 늘 다른 상사를 배려해서 근무하느라 집에 오질 못해요. 대견스럽지만 자랑스럽지만 항상 보고 싶어요. 아이고 0205번으로 글을 주셨는데 두 분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유홍철님 아 저는요 택시기사라서 이따가 느닷없는 퀴즈하면 답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정답 보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아 우리 오늘 느닷없는 퀴즈 정답이 1번인가요? 우리 OX 퀴즈예요. O 아니면 X인데 1번입니다. 그럼 이거 O란 얘기인가? 아, 홍철님 저희는 퀴즈를 보내드리고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선착순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급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고 충분히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제를 듣고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닷없는 퀴즈는 OX 맞으면 O 틀리면 X 그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참고

옥경이 태진아의 노래였습니다. 서윤님 청해 주셨고 이지연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이렇게 두 곡의 음악 들으셨어요. 정재숙 님이 송편 빚으려고요. 남편은 참깨 빻고 있고 저는 콩 삶어요. 오호. 이 대게 송편 손은 콩과 참깨군요. 꿀도 넣으시면 좋은데 달게 달달하게 설탕도 넣고 저는 참고로 이렇게 달달한 송편을 좋아하거든요. 뭐 사서 드시든 직접 빚어서 드시든 추석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송편이죠. 이 송편이라는 게 소나무 송자를 써서 송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떡을 질 때 솔잎을 깔아서 향을 아주 강하게 하고 무엇보다 귀한 햅쌀을 사용한 만큼 떡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망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솔잎을 깔아서 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느닷없는 OX 퀴즈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 정답을 아시는 분 오면 O, X문 X,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선착순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답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푸짐하게 일단 20분께 추석이니까 모바일 쿠폰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여기에 이 사돈의 팔촌까지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아주 푸짐한 약과 세트, 또 조교기 세트, 그리고 오일 세트까지 아주 골고루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률이 상당히 높아요. 오늘은 OX 퀴즈. 자, 잘 들어보세요. 가을 추수를 마치고 쌀밥 대신 차례상에 올리는 이 송편. 송편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우리 고유의 음식이자 북한에서도 먹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3: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돼서 모두들 기분 좋고 적당히 풀어지고 또 운전도 하고 계시고 해서 기분 좋으시라고 특별히 당첨률이 아주 높은 OX 퀴즈 선물도 저희 행복한 동행의 선물 곳간을 활짝 열었습니다. 당첨률이 오늘은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요. 가을 추수를 마치고 쌀밥 대신 차례상에 올리는 이 송편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한국의 음식이고 북한에서도 먹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노의 파라다이스 드릴게요. 2부에 우리 정답 함께 나누기로 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죽고 생각 양희은의 노래였습니다. 아, 근데 가사가 송아지 타고 읍내 나가신 아빠. 아니 송아지를 타고 읍내 나갈 때가 언제적일까요? 60년, 70년? 그렇죠? 아. 그리고 미루나무 따라서 곱게 난 신장로길. 신장로란 단어도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 그때는

0: 우리가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참 살기 좋은 우리의 나라, 우리 환경이지만은 그랬습니다. 돌아올 가족들, 자식들 생각하면서 시골에서 지금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막 버선발로 신장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마당까지 막 뛰어나가실 것 같네요. 어머니, 아버지 하고 돌아오는 자식들 맞이하느라고. 5390번으로 4450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양희은 식구생각. 그런데 오늘 느닷없는 퀴즈 아까 누가 그러셨더라? 엄청 밀리는데요. 음악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퀴즈 참여하려고 잊어버린 아이디 찾느라 아주 애먹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셔도 되는데 근데 문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50원의 요금이 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샵 9390으로 참여하셔도 되고요. 또 지금 이렇게 겨우 잊어버린 아이디 비번 찾으셨으니 다행입니다. 레인보우에는 무료로 정답을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지금 발표하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뒤늦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예, 광고 듣기 전에 한 번만 문제를 더 드릴게요. 이제 가을 추수를 마치고 쌀밥 대신에 차례상에 송편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 송편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우리 고유의 음식이자 북한에서도 먹는 음식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주세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뭐 AI를 통해서도 지금 답을 알아보시고 여기저기 답을 알아보시는데 그래요. 천천히 보내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고가 문을 활짝 열었으니까 굉장히 당첨률이 높은 퀴즈입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노래 듣고 답 말씀드릴게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이젠 랜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성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0: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Good Music Station. CBS FM.
5: 어느 날 난 낙엽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사

명곡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지금 1988년에 발표된 곡인데 지금 들어도 전혀 어색하거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은숙님, 둘리또치님 청해 주신 이문세 시를 위한 시 들으셨고요. 상희님, 듀스의 굴레를 벗어나. 이 노래는 1995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이 곡도 30년이나 됐네요. 네. 산도님이 와! 듀스다! 하고 좋으셨어요. 그리고 이종용 바보처럼 살았군요. 로망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느닷없는 퀴즈. 가을 추수를 마치고 쌀밥 대신 차례상에 올리는 송편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한국 고유의 음식이자 북한에서도 먹는 음식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O 맞았습니다. 송편은요, 한국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요리예요. 알고 계셨죠? 물론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안 먹어요 하겠지만 중국은 좀 다르죠. 중국에서는 이제 중추절에 월병, 그러니까 웨빙이라고 하는 걸 먹는데 뭐 송편하고는 느낌이 전혀 다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열어보면 그 안에 뭐 계란 노른자 같은 것도 들어있고 상당히 독특하죠.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보름달을 감상하는, 추석이라고 따로 없고 보름달을 감상하는 주고야 또는 뭐 오츠키미라 그래서 그런 풍습이 있는데 흰색 경단 같은 걸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만큼 귀하게 이번에도 추석을 많이 드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느닷없는 퀴즈 정답 송편 오 드렸는데 뭐 90%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미 모바일 쿠폰 받으신 분들은 아 내가 당첨이 됐구나 하실 테고

저희 작가님이 성전 우주 주세요 하고 계속 지금 문자를 보내고 계신데 30분께는 푸짐한 쿠폰과 함께 약과 세트, 조교기, 뭐 오일 세트 선물을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작가님이 문자를 드리면은 바로 방송 끝나기 전에 10시 전에 성전 우주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송편만 잘 먹더라 라고 우리가 가사를 바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옴무의 노래죠. 밥만 잘 먹더라. 소은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착한 여우님 청해 주신 윤현선 얼굴, 또 4471번으로 송골매 아가에게 청해 주셨고요. 박혜동님 4210번으로 이치용과 번님들의 다 가기 전에, 또 창민, 이현, 옴무죠. 옴무가 노래한 밥만 잘 먹더라. 1228번으로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김현주 행복한 동행에서요, 내일부터 4일간 음악 특집, 제목은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로 꾸며드릴 예정입니다. 좀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뭐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주제별로 삼삼 세 곡씩을 묶어서, 뭐 역든 묶든 아무튼 이렇게 세 곡씩 엮어서 추석 선물하듯이 노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든, 또 뭐 한참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시더라도 귀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간절히.

0: 이렇게 애띠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해달라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안 하겠습니까? 진미령. 정말 젊고 어릴 때 부른 곡 같죠? 말해줘요. 선샤인님 청해 주셨고요. 민혜경 보고 싶은 얼굴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바다님이 여기는 야간 배송 근무하는 직원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구내식당입니다. 10시 배식을 위해서 저녁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죠. 모두가 쉬는 건 아니죠. 특히 추석 선물 배송으로 쉴 새 없이 일하시는 모든 배송 기사님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이 기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는 분들도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바다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모바일 쿠폰 외에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레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사이버대학교.
1: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중부고속도로든 경부고속도로든 뭐 생각보다 그렇게 안 밀린다고요. 평소 금요일 정도 수준과 비슷해요 하는 글들을 많이 주시는데 바로 요 정보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정보가 아닐까요? 안 밀린대 가자. 그리고 지금 나가시면 뭐 어쨌든 귀성길이든 여행길이든 돌아오실 때는 더 행복하시길 바라면서요. 끝곡은 바이브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의 집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요즘 건축에서는 문턱을 없애는 추세라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과 밖을 나누는 작은 경계를 두는 경우가 많죠. 문턱을 넘다, 문턱이 높다처럼 생각해보면 문 하나를 넘는 일에는 꽤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익숙한 문턱을 다시 넘게 될 거예요. 어릴 때 뛰어다니던 고향집,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곳, 나의 흔적들이 옅게 남아있는 방처럼요. 그 문턱을 넘어설 때 왔어? 라는 짧은 한마디가 유난히 반갑게 들릴 것도 같습니다. 연휴를 앞둔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턱을 넘고 있는 중이신가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러브홀릭의 놀러와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이 되네요. 벌써 고향집 문턱을 넘은 분도 계실 테고요. 이제야 짐을 챙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반가운 얼굴이 그려지는 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연휴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마음의 문턱을 넘어서 우리 꿈몸 가족들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

0: 문자는 샵 39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시민 필.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한동준,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정일용의 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원래 이 노래가 원곡인가요? 포지션 곡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비니님. 네, 한동준 씨 버전이 원곡입니다. FM팝스 DJ이신 우리 한동준님의 아주 앳된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곡이었죠. 네, 두 곡 전에 드렸습니다. 1179번으로 보내셨어요. 어디 추석 잘 보내요. 지금 버스 타고 귀가하는 중인데 남편이 버스에서 노래 나오는데 왠지 꿈은 허디 같대요. 선곡이요. 맞나요? 노래 제목은 가을 동화 주제곡이었던 정일영의 기도라는데 아 맞나요? 궁금해서. 아, 노래 나오는 것만 들으시고 꿈음인 걸 알아맞추시다니 찐팬이십니다. 감동이네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시댁 해남 내려가려고 서해안 가는데 다행히 그렇게 막히진 않네요. 이맘때 친정아빠 생각이 많이 나는 요즘이라고 8293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1821번으로는 명절 전이라 오늘은 운동 패스했습니다. 대신에 언니랑 형부랑 저녁 먹었어요. 다들 각자 바빠 근처에 살면서도 두 달이나 얼굴을 못 봤거든요. 이번 명절에도 형부는 계속 근무라 같이 식사할 시간이 안 돼서요. 오늘이 딱입니다. 처제가 떡값 받은 처제가 풀코스로 쌌습니다. 저는 집 와서

혼자 삼차를 즐기네요. 혼자는 아니고 저의 사랑하는 고양이와 함께요. 추석 특집으로 추루도 두 개나 바쳤습니다. 고양이의 진정한 명절 플렉스네요. 네.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아까 8887번 그리고 4020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김영중의 그랬나 봐.

추석 전날 밤 현관에 신발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늘 그 집을 지키던 낡은 슬리퍼 옆으로 멀리서 달려온 운동화 한 켤레가 놓이고 조금 멋을 낸 구두도 들어오고 조그만 아이의 운동화도 쪼르르 자리를 잡는다. 사람들이 모두 방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현관에선 신발들의 밀린 대화가 시작된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바빴지. 맨날 출근하랴 퇴근하랴. 그런 넌? 나야 뭐 그럭저럭. 그나저나 너 그새 많이 낡았다. 나만 낡았냐? 너도 뒤축이 장난 아닌데?

그러고 보면 신발은 꽤 많은 걸 알고 있다. 요즘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녔는지, 얼마나 종종 걸음으로 살아왔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잘 지냈어? 하고 짧게 안부를 나누는 동안 신발들은 서로의 달코다른 뒤축을 보며 이번에도 꽤 애쓰며 살다 왔구나. 서로의 지난 시간을 가만히 읽어낼 것도 같다. 밤의 끝자락에서 오늘 밤에도 어느 집 현관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신발들이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지.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서로의 다른 자리를 슬쩍 바라보며 이런 인사를 건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많이 걸었네. 오늘 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어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드래곤플라이의 사진을 선곡하시길래 파이브의 걸도 듣고 싶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역시 꿈은 4348번으로 보내셨어요. 네, 통했네요. 대학 캠퍼스에서 다시 연애하고 싶네요. 0702번으로 보내셨어요. 아마 그 즈음에 듣던 음악들이었나 봅니다.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파란의 첫사랑,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파이브였습니다. 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올 추석은 흐림 아니면 비가 내려 보름달을 볼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추석날 밤에 소원 빌 거예요. 우리 가족의 건강. 네. 구름이나 비가 가려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세보야님 신청곡입니다. 선미 보름달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안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미니 씨, 혹시 아직까지는 생일 축하 받아도 되지요? 오늘 제 생일이었습니다. 푸르지오님. 그럼요. 아직 오늘인데요.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요. 저희가 축하해드린 생일 축하는 가장 마지막에 보내드리는 축하라서 들으시고 기분 좋게 생일을 마무리하실 수 있다면 네, 영광이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내일 저희 집으로 부모님이랑 동생 가족이 온다고 해서 대청소 중입니다. 수납장 안에 일단 다 쑤셔넣는 게 제 청소 꿀팁이에요. 8004번으로 보내셨어요.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죠. 네, 급할 때. 네, 그러면 가족들 가면 다시 꺼내시나요? 연휴,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첫 곡이었어요. 4508번으로 청해 주신 박광현, 김건모 함께.
1: 퀴즈 나갑니다.

0: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7: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8: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7: 익수 황진안
9: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0: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9: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3: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극복지원으로 청년지원으로 MG 새마을 금고
1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5: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1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5: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1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 시민 필
16: Good Music Station CBS FM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 포지션의 I love you, 그리고 조성모의 아시나우였습니다. 아,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는 4431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네요. 어디 지금 시골 가고 있네요. 두 딸 데리고 남편 차 타고 가니 이렇게 메시지도 남기고 좋네요. 도착 시간이 1시 46분으로 나오는데 내일 아침보다 지금 가야 편하긴 하죠. 실비아님 보내주셨어요. 1시 40, 아직도 2시간이 넘게 남았네요. 어디가 목적지신가요?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안 막히는 쪽으로, 뭐 어느 길이나 막히겠지만 조금 분산돼서 가서 그래도 조금 빨라진 것 같긴 해요.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엄반에 도착 전이라 잘 듣고 가면서 갑니다. 벌써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조심히 오라 하시네요. 한 달 만에 만나는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올게요. 0061님. 네, 어머님 마음이 전해지네요. 우리 딸 이제나 저제나 오려나 하고 벌써부터 아니 내가 전화하면 나오려니까 아니야 괜찮아 하고 미리 나와 있는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요. 조심히 가세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단축 근무하는 남편과 아이들 학교 맞춰 추석 연휴 전에 저녁을 먹기로 했던 날이었는데 아이들이 하교하자마자 고열에 시달려 부랴부랴 근무하는 의원을 택시 타고 다녀왔어요. 독감 코로나 검사도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란 얘기를 들었네요. 아이들은 왜 매번 금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이나 쉬기 전날 아픈 걸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그냥 감기였나 봐요. 다행입니다. 오래 고생하지 않고 빨리 열도 떨어지고 나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꼭 쉬는 날에 아프거나 문 닫을 시간에 아프거나 그러곤 하죠. 고생하셨네요. 6715번 버스에요. 목동역에서 신월동행 추석길에 잔잔하니 좋습니다. 1179번

메시지로 보내주셨고요. 저는 내일 하고 연휴 마지막 날 출근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발소가 아닌 미장원에서 거트를 했는데 확실히 그 뭘까 공기향도 다르고 가격도 4배네요. 근데 미장원 사장님께서 젊으신데 아, 젊으신데 왜 이발소를 가세요? 말씀해 주셔서 그 미용실 자주 갈 듯 합니다. 젊다고 하는 소리 그저 무장해제가 되네요 하셨어요. 공기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머리 스타일은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꾸물마미님이 청해 주신 노래예요. 우효 민들레.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SG 워너비의 내 사람 1983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부가킹스 피처링 윤도현 여행길 진실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동생들 줄 잡채 식혜 새우튀김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해요. 혼자 시장 가서 재료 사고 다듬고 만들고 아, 이제야 커피 한잔하며 쉽니다. 일하면서 음식도 만드느라 힘들었어요. 이런 언니의 마음을 동생들이 알까요? 알겠죠? 알아야만 해요. 내일 만날 생각을 하니 어쩜 이리 즐거운 거죠. 네, 알아주면 너무 좋겠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준비하고 장만하는 것으로도 이미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계실 겁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명절 준비 시작하신 엄마랑 송편을 빚었어요. 송편만 며칠째 아, 저희 집 떡집인 줄 알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내일 또 뭐가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지고 볶으니 명절 기분이 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정말 조금만 하자. 우리 먹을 것만 한 끼 정도 먹을 것만 하자. 그리고 막상 시작하면 점점 양이 늘어나고 그래도 아쉬운데 이것도 하나 더 할까? 이것도 할까? 하면서 가짓수도 점점 늘어나곤 하죠. 아유, 요즘에 송편 직접 빚어서 찌고 하는 모습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아유, 고생하셨네요. 맛있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모두 명절 보내러 갔는지 도로가 한산한 느낌이네요. 저는 지금 아들 데리러 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명절 앞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 아들 조금이라도 편하라고 픽업 나왔네요.

사회 초년생인 우리 아들 열심히 묵묵하게 다니는 모습 기특합니다. 0612님 보내주셨고요. 지금쯤 만나셨을까요? 하둥맘님이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고유진 걸음이 느린 아이.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서울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네이버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3: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아침의 노래, 사랑했던 기억으로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화물차 필요할 땐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그 사람은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나는 가슴에 오래 남아서 가끔 꺼내보는 말이 있죠. 짧아서 더 감동했던 칭찬의 말이나 은연중에 위로받았던 나만의 한 줄.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 말 참 고마웠어 하고 말하면 정작 상대는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훌륭한 명언들은 차고 넘치는 시대지만 필요한 순간 알맞은 온도로 나를 덮어주는 말은 참 귀하죠. 이제 갈수록 더 건조하고 쌀쌀해질 텐데 언어의 온도만큼은 좀 높여봐도 좋지 않을까요? 쑥스럽고 민망해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장 보드랍고 푹신한 이불 같은 말부터 한번 건네보시면 좋겠어요. 영음씨들을 위한 본격 구스다운 솜이불 방송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중에서 신민아 조정석의 커플송이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했을 때 최진실 씨 떠오르신 문손 있죠? 많이 계시죠? 저도 최진실 씨, 박중훈 씨 떠오르고 바로 네, 그 또 인상적인 장면들도 떠오르고 하네요. 참 강렬했어서. 그쵸. 저희 다음 세대 분들은 신민아 조정석 씨가 바로 떠오르겠죠? 여튼 예전에 한 임상우울학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대요. 가장 상처가 되는 말과 위로가 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가장 상처가 되는 말 1위는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그래요.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가장 위로가 됐던 말 1위는 뭐게요? 얘기하고 싶을 때 말해요. 언제든 들어드릴게요. 였다고 합니다. 좀 어색하게 읽었죠? 얘기하고 싶을 때 말해요. 언제든 들어드릴게요. 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 들으면 마음이 녹아내리시나요? 또 어떤 말에 마음을 다치시나요? 문득 긴장하게 되는데요. 내가 누구 마음을 은연중에 다치게 한 때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또 나는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살고 있나? 그러고 보면 그런 것 같아. 그 빈말은 어떤 말이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심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툭 와도 마음에 탁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로가 됐던 말은 여러분 뭐예요? 저는 괜찮아? 이건 것 같아요. 괜찮아? 이거. 근데 타이밍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감동이 올 때 해주는 괜찮아. 네, 역시 진정성, 진심이라는 거죠. 뭐 진짜 다음날 연락이 와도 되고 며칠 있다 연락이 와도 되고 바로 집에 들어가는데 연락이 와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바로 여도 되고 그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이 나를 참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상처가 되는 말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여러분은 뭐가 있으신지 나눠주세요. 조심조마하게. 그리고 그것도 궁금한데 그 사람은 무심코 한 말이지만 내가 위로받았던 또 내 마음에 남아서 저장해봤던 그런 꺼내보는 말 궁금합니다. 나눠주세요. 9363님이 이런 문자 주셨거든요. 지난주에 몸살 감기 걸려서 회사를 못 갔는데 직장 동료가 아프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났지만 참고 넘어갔어요. 속상합니다. 듣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와, 이건 진짜 성격 너무 이상한 사람 같은데? 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아프다고 하는데. 근데 저도 지금 문득 뇌리를 팍 스치고 가는, 네, 뼈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접촉사고가 살짝 났는데, 너무 바쁘고 경황이 없어서 보험 처리를 빨리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저 집에 가서 울었어요. 네. 내가 사람인가? 아, 나 진짜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나서 접촉사고가 자주 나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상대방에게 그 말을 가장 먼저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진심을 다해서.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온도도 바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고 아주 뼈아픈 경험이었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럴 일이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그럴 일이 있으시다면 네, 이것은
뭐 진정성을 떠나서 무조건 먼저 물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음씨들의 소소한 일상 사는 이야기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시네마 천국 러브 테마 팬 메스니와 찰리 헤이든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영화 디어헌터 중에서 카바티나였죠. 9769님 강디 저 요즘 포뇨에 빠져 있어요. 사실 포뇨 이름만 들어보고 영화는 못 보다가 거의 최근에 봤는데 아 진짜요? 포뇨요? 지금 보셨어요? 지브리판 애니 인어공주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네요. 너무너무 귀여워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포뇨가 세상에 5살이래요. 그리고 한국판 주제가도 일본판 주제가 부른 일본 가수가 가타카나로 카피한 가사로 불러서 발음이 어눌하다는데 강희님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몰랐는데요? 아 그래요? 한국 포스터의 포뇨 제목도 미야자키 감독 손글씨였다고. 아 진짜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하셨네요. 뒤늦게 포뇨 보신 분이 많은 정보 주시네요. 네, 포뇨에 푹 빠지셨네요. 이거 거의 안 벗는 삽니다인데요. 아참 PS 포뇨가 너무 귀여워서 영화보다 그림 그렸어요. 강대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내봅니다 하셨네요. 아 귀여워. 포뇨가 라멘 먹네요. 소스케랑 같이. 네, 소스 케이크 상고머리라고 하나요? 위에 바가지 머리 밑에 민머리를 연회색으로 처리돼 있고 머리카락은 검정색 이렇게 민둥한 부분이 회색으로 돼 있는데 너무 귀엽네요. 포뇨가 그 포뇨예요. 왜 있잖아요. 포뇨 버전이 그 약간 올챙이라 그래야 되나? 개구리 그 아주 작은 포뇨. 그리고 중간에 약간 귀여운 포뇨. 그 다음에 좀 더 커서 약간 어려운 포뇨, 약간 미완성 포뇨 이렇게 나뉘잖아요. 약간 커다란 포뇨예요. 이 친구는. 근데 더 귀엽네요. 와, 저는 포뇨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온갖 포뇨 인형, 뭐 온갖 굿즈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포뇨가 가지고 다니는 그 소스케가 포뇨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그 초록색 물통 있죠. 그게 너무너무 귀여워서 그런 통으로 된 굿즈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네. 심지어 그 아는 친구 딸이 포뇨를 그 수업 시간에 그렸는데 그 뒤에다가 우드락인가? 이렇게 좀 폭신한 스티로폼 붙여가지고 이렇게 스프링 달아서 책꽂이에 포뇨를 띵 움직이게 소스케랑 달아놨던 기억도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달아놓으면 귀엽겠다. 그림 너무 잘 그리시네요. 갖고 싶다. 와 사연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국건이님 강희언니 저 어제 너무 과음해서 시체처럼 누워있어요. 해장에 좋은 영화 추천 부탁드려요. 해장에 좋은 영화요? 뭐가 있을까? 숙취엔 두통이 짝꿍처럼 따라 붙는 거죠? 아, 저는 아직 이 정도로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 건지. 네. 작가님께서, 에이, 영화는 무슨 영화냐며. 잠깐 체험 들으시면서 눈 감고 쉬시라고 하시네요. 네, 그러다 스르륵 잠들면 참 좋겠는데. 네. 아, 숙취 경험이 많이 없어서 아쉽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숙취에 좋은 영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토이 스토리 2 중에서 사라 맥락클란 When She Loved Me, 이어서 영화 About Time, 뱀펄즈의 더 럭키스트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빌 위더스의 러블리 데이. 영화 127시간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어바웃 타임, 뱀펄즈의 더 럭키스트, 그리고 토이스토리 2 중에서 사라 맥락클란의 웬시 러브드미. 네. 이거 들으면 전 이제 어바웃 타임 OST도 가장 최애 OST였는데 듣기만 하면 그 감상이 그때의 감상으로 돌아가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토이스토리 2도 그래요. 네, 영사배 하면서 토이스토리 몰아보기 했어서 그런지 웬시 러브드미 나오면 하, 제시의 감성이 네, 저에게 다가옵니다. 어린 에밀리가 인형 제시를 가장 아끼던 시절부터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몽타주 장면에서 흘렀잖아요. 네, 에밀리가 사춘기 지나면서 제시에게 점점 무관심해지죠. 인형 제시. 결국 제시는 침대 밑에 떨어져 방치되게 되고 기부상자에 버려지게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 보면서 울컥했다고 하시던데 여러분도 그러셨을까요? 대신에 토이스토리 5가 있죠. 또 거기서도 또 엄청 뭉클했어요. 네, 아직 못 보신 분들 있으실 테죠? 얼른 챙겨서 보세요. 거기서는 뭉클하면서 감동까지 되잖아요. 참, 여러분 덕분에 좋아하는 영화가 쌓여갑니다. 최영음에서 드리는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이방인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청년 메르소에게 불어닥친 비극을 통해 인간 세계의 허무와 부조리를 탐구하는 이야기. 작가 알베르 까미의 동명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이방인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는 밴디트 중에서 컬처클럽의 카마카멜레온, 이어서 밴드 아하의 성공과 이후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아하, 테이크 온 미 중에서 아하의 테이크 온 미까지 두 곡입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미라클 모닝님,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톡톡 문을 두드렸어요. 강희님, 제가 늘 좋아합니다. 네, 앞에 줄 한 줄은 뺐는데 네, 순수하고 마음도 얼굴도 이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부끄럽네요. 오늘따라. 직장 생활하는데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면 꼭 빼먹지 않고 잘 듣고 있어요. 물론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상 밝고 청아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밖에서 영혼이 없어 보인다고. 아니에요. 너무 쑥스러워서 그래. 오늘따라 엄청 쑥스럽고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아니라고 할 순 없잖아요. 열심히 할게요. 최강의 영화음악사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6: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7: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8: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김지수, 유지태 주연의 영화 가을로 중에서 골라봤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요? 김현철 씨와 거미 씨의 목소리로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하루의 날씨도 시간별로 더 확인하는 것 같아요. 덜 더운 시간을 찾아서 운동하고 바람이 가장 시원한 때를 골라 산책하는 것처럼요. 이슬이 마르는 오전에 꽃가루가 가장 많이 날린다면 그 시간은 피해서 움직이는 것도 좋고요. 일교차가 가장 적은 때를 골라 옷차림을 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루도 시간별로 쪼개어 살피는데 계절은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짧은 가을도 시간대별 날씨처럼 조금씩 나눠보면 어떨까요? 이슬이 마르는 오전에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바람이 시원한 오후에는 천천히 걸어보고 해가 짧아지는 저녁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거죠. 가을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의 좋은 시간을 골라 쓰듯이 가을의 좋은 순간도 골라서 써보세요. 짧아서 아쉬운 계절이라면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테니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토셀리의 세레나데,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와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이 마침 추분이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인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밤이 더 길어집니다. 생각해보면 가을은 늘 짧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쉬워하는데 막상 지나고 나면 그 짧은 가을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싶을 때가 많죠. 아침 공기도 좀 다르고 오후에 햇빛도 달라지고 저녁이면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는데 말이죠. 올해는 가을이 왔구나 하고만 지나치지 말고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들을 조금 더 잘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짧은 계절이니까 오히려 더 자주 들여다보면서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미니어처 오버처 보내드렸습니다. 작은 서곡. 사이먼 레트리치아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에드바르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345번님 사연인데요. 인생은 수학 문제가 아니듯 답이 꼭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답을 찾기 위한 여정 속에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겠죠. 그 끝에서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살아볼 만하고 아름다운 거죠. 평택 노다교 드림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렇죠. 답이 정답이 하나만 있지 않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내가 찾은 답이 정답이라고 남에게 또 우길 수도 없는 것이 그것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답은 자신이 찾아내고 그 자신이 찾은 답이 정답인 거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바다가 서서히 열린다. 잉크빛으로 깊게 가라앉은 바다. 그 위로 점들이 자잘하게 흩어져 있다. 산호섬들이 만들어낸 풍경이다. 세상에서 가장 여리고 위태로운 낙원. 그것이 바로 몰디브라는 나라다. 인도양 위에 1200여 개의 섬이 있다. 해발 2m 남짓한 낮은 땅들이다. 파도 한 번이면 사라질지 모를 높이다. 그래서 더욱 애틋하게 다가오는 풍경이다. 옥색 물감 위에 흩뿌려진 꽃잎들. 누군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들었다. 실제로 보니 그 표현조차 부족하다. 색이 언어보다 먼저 마음에 와닿았다. 서울보다 3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시계를 늦추며 마음도 함께 늦췄다.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다. 시간마저 느긋해지는 신기한 곳이다. 유럽인들은 1년을 저축한다고 한다. 오직 이곳에 오기 위한 저축이다. 그 마음이 이제야 비로소 이해됐다. 나 역시 오래도록 벼르던 여행이다. 몰디브는 섬마다 저마다의 역할이 다르다.

학교섬, 비행장섬, 농장섬이 있다. 18개의 독립된 기능을 가진 섬들이다. 여행자에겐 매번 새로운 대륙과 같다. 섬 하나에 리조트 하나가 자리한다. 문을 여니 그 너머로 바다가 있다. 워터빌라의 대문을 여는 순간이다.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작은 정원이 나온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본다. 흰 캐노피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린다. 창밖은 온통 바다로 채워져 있다. 그저 눕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된다.

미니바엔 차와 커피가 놓여있다. 창밖 파도를 바라보며 한 모금 마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치스러운 오전이다. 테라스로 나가 조용히 밤을 맞는다. 별이 쏟아질 듯 촘촘히 박혀있다. 파도 소리가 마치 자장가 같다. 시간이 통째로 사라진 듯한 밤이다. 세상에 나 혼자 남은 듯한 밤이다. 외롭지 않은, 충만하기만 한 고요다. 오후 3시, 나무다리 위로 걸어나간다. 대형 가오리 한 마리가 다가온다.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느린 움직임이다. 자연이 손님을 맞이하는 방식이다. 게으름도 여기서는 미덕이 된다. 서두를 이유가 애초에 없는 곳이다. 파도 소리가 하나의 시계와 같다. 바람이 달력을 대신 넘겨준다. 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퍼진다. 땀 냄새도 은근히 섞여든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삶의 얼굴이다. 그래도 사람들의 눈빛만은 맑다. 소박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간다. 그들의 하루는 늘 그러했다. 이방인은 그 앞에 조용히 선다. 그리고 무언가를 마음으로 배운다. 순수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꾸미지 않은 데서 오는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여행은 결국 순간들의 모음이다. 손에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의 총합이다. 파도처럼 왔다가 그렇게 흘러간다. 그래도 마음 안에는 오래 남는다. 몰디브에서 보낸 하루하루가 평생을 지탱할 기억이 되어준다. 바다가 내게 건넨 선물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상에 남은 마지막 낙원이다. 지금 다시 떠날 준비를 하자. 바다가 저 멀리서 부르고 있다.

캣 애틀킨스의 기타 연주로 세일즈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여행 전문 작가 유철상의 책 잠시 시간이 멈추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몰디브의 아름다운 풍경보다도 서두를 이유가 없는 곳이라는 그 표현이 더 마음에 남았어요. 생각해보면 여행을 가서도 우리는 참 바쁠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봐야 하고 저기도 가야 하고 사진도 남겨야 하고. 그런데 어떤 여행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시간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그냥 바다를 바라만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해가 지는 걸 보고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닌 시간들이 여행지에서는 참 특별해지죠. 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사진을 찍어대느라 어쩔 때는 그 여행이 참 많이 방해받는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사진은 뭐 또 이거 여기저기 찾아보면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꼭 내가 찍지 않아도 나는 사진을 찍기보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 풍경을 남겨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그 느리게 흘렀던 시간, 그 속도를 조금만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꽤 잘 보낸 시간일 수 있잖아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데 린덴바움 보리스 듣겠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제랄드 모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합니다.

프란스 페터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빈타가이제 겨울나그네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보내드렸습니다. 대 린덴바움, 바리톤 디트리시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와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061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구리 휴게소에 잠깐 들었는데 클래식이 나와서 오 했더니 뒤이어 정원님 음성이 들려서 몹시 반가웠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휴게소에서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 휴게소, 구리 휴게소. 대단한데요. 뭐 음악 장르에 편견은 없지만 주로 휴게소에서는 트로트 음악 많이 나오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뭔가 좀 더

고즈넉한 휴게소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피아노를 위한 소품집 전곡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작문호 12번 가운데 5번 미뇨 노르웨이풍, 6번 노르웨이풍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5번 미뇨는요. 제목처럼 노르웨이 민요를 떠올리게 하는 소박하고 서정적인 곡인데요.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마치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노래를 조용히 들려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이어지는 6번 노르웨이 풍은요. 앞에 민요보다 훨씬 생기 있고 리듬감이 살아있는 곡입니다. 노르웨이 민속 춤곡을 연상시키는 리듬 속에서 그리그 음악의 중요한 특징인 고향의 색채가 조금씩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 이 두 곡의 음악을 게하르트 오피츠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리그의 서정 서곡집 전곡. 오늘은 작품번호 12 가운데 5번 미뇨 그리고 6번 노르웨이 풍 두 곡을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436번님 사연입니다. 우리 아들이 막힌 벽을 뚫었어요. 5년 동안 도전한 손해사정사 시험 드디어 합격했어요. 정원님의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어제와 다른 세상이 열렸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어떤 마음이실까요? 본인 힘들었겠지만 그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의 심정 아마 본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어제와 다른 세상이 열렸다고 마음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그 긴 시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우리 아드님에게도 꼭 제 축하 인사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또 얻은 직장인 만큼 행복한 또 생활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이네요. 좋은 날 듣죠. 포르테 디 꽈트로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데디 콰트로 포디콰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좋은 날.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의 느린 악장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곡이죠. 이 멜로디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4A Allegro C 단조 듣겠습니다. 미셸 마이스키의 첼로 그리고 세면 비치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포레이 엘레지 C단조 오프스 24를 미샤 말스키의 첼로 세면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489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출근길 뛰다가 보도블럭에서 헛디뎌 넘어져서 손, 무릎 다 까지고 가슴뼈 실금 가서 기침도 못하고 크게 웃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젠 천천히 걷기만 해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조심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이건 사고죠. 물론 더 조심하면은 이런 사고 방지할 수 있겠지만 늘 사람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조심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고는 속상하지만 사고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이제는 천천히 걸으십시오. 바닥 잘 보시면서.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요한 아돌프 샤이브의 플루트 협주곡 A장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마리아 바니나의 플루트, 앤드류 맨지가 지휘하는 콘서트 코펜하겐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남조시 김순애곡 그대 있음에서 파는 홍혜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제9회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베토벤 프리뷰를 주제로 김대진 지휘의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김규현, 유성호, 김세현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입니다. 일본의 스타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클라라 스킬 콩쿠르 1위, 차이콥스키 콩쿠르 준우승으로 주목받는 연주자죠. 모차르트의 론도 F장조, 드뷔시의 영상 2권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이 음악 감독을 맡은 서울 비르투오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반도네오니스트 JP 조프레와 함께 피아솔라의 4개 등을 들려주죠.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포핸즈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8년 만의 국내 듀오 공연이죠. 춤을 키워드로 라모부터 스트라빈스키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이탐구, 브랜든 최이, 색소폰 협연으로 모리넬리의 뉴욕에서 온 4장의 사진, 마르키스의 단손 2번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박사 번호 1007 가운데 첫 번째 곡 프렐류드를 안나 빌스마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2434번님 사연인데요. 저는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최근에 그림 8작품을 완성했답니다. 정원님과 아당 식구들에게도 복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8작품이나요? 아유, 너무 궁금한데 어떤 그림인지. 또 그림과 함께 이렇게 축복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1번 비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듣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첼로 선율 그리고 그것을 바이올린이 받아서 나오는 부분 서주가 정말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요요마의 첼로, 엠마뉴엘 X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1번 비장조 오프스 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요요마이 첼로, 엠마뉴엘 X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0191번님 사연인데요. 김장용 갓 씨앗 넣다가 음악이 좋아서 보냅니다. 가을 하늘만큼이나 화창한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김장용 갓 씨앗 넣다가, 제가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갓김치, 갓김치 씨앗을 넣다가 보내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요. 이 가을 하늘만큼이나 화창한 하루 좋습니다. 아까 전에 들려드렸던 브람스 피아노 3중주, 저는 이 곡 들으면은 참 화창한 가을 하늘이 생각나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비제이 오페라 카르멘 가운데 간주곡 듣겠습니다. 폴 파레가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합니다.

B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간주곡 보내드렸습니다. 폴 파레가 주연은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작 오펜바흐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가운데 뱃노래 아름다운 밤, 오 사랑의 밤,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와 메조 소프라노 엘리나 가랑차의 듀엣, 그리고 에마뉘엘 비오미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가운데 밴 노래 아름다운 밤, 오 사랑의 밤.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와 메초 소프라노 엘리나 가랑체의 듀엣이었고요. 엠마뉴엘 비오미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아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1231번님 사연인데요. 큰딸은 취준생이라 시험 보러 갔고 소비요정 둘째 딸은 요즘 여행의 맛에 제대로 취해서 탕진하더니 예식장으로 아르바이트하러 갔어요. 어제 상가에 간 남편이 되도록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야 하는데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네요. 흐린 눈 해야 하는데 끝이 없어요. 오전 내내 할 일 끝내고 밖으로 나가보려고요. 회사에서 싸운 일도 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제게 휴식을 줘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어제 상가에 가신 남편이 되도록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참 솔직하게 들리네요. 소비요정이라는 말도 참 재밌게 들렸어요. 그것도 좋죠. 또 쓸 수 있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 여행도 다니면서 이렇게 쓰고 또 그리고서 이제는 좀 세이브해야 되겠다 싶을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스캇 조플린의 파인애플 렉 보내드릴게요.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과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스캇 조플린의 파인애플 렉 보내드렸습니다.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과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247번님 추석 손님 맞이 청소하는 중에 듣습니다. 막대걸레로 닦던 집안을 손걸레로 네 발로 기면서 걸레질하는데 몸은 힘차게 음악은 차분히 여백을 줘서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또 이렇게 분주하게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아, 얼마나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닦고 싶으시면 네 발로 기면서 손걸레로 걸레질을 하실까요? 아유, 허리도 아프시고 이러실 텐데 꼭 스트레칭 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진 음악은요. 4A 가곡 기도 듣겠습니다. 이 곡을 클라리넷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리차드 슈톨츠만의 클라리넷, 데이브 세뮤얼스의 마림바 연주로 함께합니다.

4A 가곡 기도 보내드렸습니다. 리처드 슈톨츠만의 클라리넷, 데이브 세뮤얼즈의 마림바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가운데 그대의 찬송 듣겠습니다. 테너 비토리오 그리골로의 노래 그리고 피에르 조르지오 모란디가 주연한 파르마 레지오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가운데 그대의 찬손 테너 비토리오 그리골로의 노래와 피에르 조르지오 모란디가 지휘하는 파르마 레지오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프로코페프의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가운데 기사들의 춤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기다리시니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한 사람,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며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 사랑이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베푸시어 우리를 통해 다시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9월 24일 목요일 추석 한가위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가족을 그리게 되고 사랑을 나누는 명절. 이번 한가위 명절이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오랫동안 기다리던 한 사랑의 찬양 준비했고요. 이어서 언제나 바라봐도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야고보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이 귀한 날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아롱별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재환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매일 누워서 저를 기다리는 장애인 친구가 추석 선물을 챙겨주네요. 늘 누워서 질병 속에 고통으로 살아내야 하는 경미 친구, 저보다 마음이 더 선한 것 같아 머리가 숙연해집니다. 오늘도 조금 덜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셨어요. 정말 이 명절 보내시면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슬픈 마음 있는 분들, 주님께서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기를, 육신의 고통이 덜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권숙희의 찬양 준비했고요.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바디메오 중창단의 곡으로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박운성 님이 청해 주셨어요. 복의 근원 강림 하사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고향이 그리워지는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에는 조수아의 찬양 아이야 준비했고요. 한웅재의 어머니 새벽기도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달비 어린이 국악합창단의 곡입니다. 꿈꾸는 땅.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이미 들으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한가위 명절, 우리 명절이죠. 조금 더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국악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려고

입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입니다.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의 주의 기도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켈.

0: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무로리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안성진의 찬양이고요. 성연영의 해금 연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김미현의 찬양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4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은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육신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그에 따라 바람 앞에 갈대처럼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게 방황하며 불안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러 드디어 물을 발견했지만 마라라는 이름 그대로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것을 물에 던지게 하셨고 마라에 쓴 물은 달게 변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시며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목마른 자들아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모태탑창단의 곡 치료의 주 예수 보내드리고요. 호산나 싱어즈의 곡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137장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고향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오늘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함께 합니다. 주보라의 가야금 연주와 보컬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내드리고요. 박형근의 성령의 땅, 부제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두 곡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우즈베키스탄은 한인들 눈물이 스민 땅으로 각별하다. 이주자들은 낯선 기후와 풍토, 알 수 없는 언어와 문화 속에 내던져졌다. 다행히 대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직했다. 그들은 시리와 절망 속에서 무력감을 딛고 다시 일터로 나갔다. 무지렁이 같이 버려진 땅과 갈대밭에 전에 없던 손길이 닿기 시작한다. 거기 스민 땀방울은 해마다 대지 위에 황금빛 물결을 출렁이게 한다.

김동우의 무무리돌의 광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아득한 심정으로 고향을 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땅을 일구었습니다. 지금 여기 님께서 교동 화계전망대에서 바다 건너 보이는 곳, 거기도 가을 들판이 황금색입니다. 실향인의 마음은 짐작도 못하지만 이젠 통일을 위한 기도가 희미해지는 듯해서 안타까워요.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어제가 이산가족의 날이었는데요. 김명수님께서도 이산가족의 날 뼈저리게 느낍니다. 세월의 흐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분들 계시고요. 또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실 수 없는 실향민분들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지난 역사 속에 희생하셨던 분들 덕분인데요. 오늘은 그분들을 좀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산가족과 실향민이 계시는 것 잊지 않고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이현주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아이노스 합창단의 이웃의 아픔이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고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좀 푸근해지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렇죠? 고향의 봄 한번 들었습니다. 리조이스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니사랑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7: 쇼리실라!

0: 선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화물차 필요할 땐 카

0: 가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추석 연휴 첫날 끝곡으로 행복한 가정의 행복한 가정 준비했습니다. 이 명절 연휴 동안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3: 겨.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면 볼 수 있는 풍경 가운데 꽃다발을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들고 출입문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직 꽃은 건네지도 않았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태양처럼 환하죠. 추석 연휴가 시작된 첫날 아침. 어디쯤 왔니? 조심해서 와라. 평소에는 별것 아닌 말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날에는 더 진심이 담기는 것 같아요. 진심과 진심이 만나 웃을 일 많은 연휴 보내면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신 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상의 모든 딸들, 엄마들, 며느리들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저도 오늘 친정 식구들 11명 초대해서 식사합니다. 와, 뮤직 아줌마님 댁 많이 모이시는데요. 음식하기 힘드셨겠어요. 아마 오시는 우리 친척분들이 각자 집에서 하신 요리들, 명절 음식들 하나씩 가져오시지 않을까. Jesus Savior, Pilot Me, 나는 갈 길 모르니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였습니다. 7290님은 추석 쇠로 강릉 가시는군요. 출발하셨어요. 길 안 막히고 잘 도착하길 바라는 마음. 운전하는 남편도 화이팅 하라고 해주세요. 예, 출발지는 어디이신지 많이 막히면 안 되는데 오늘이 연휴의 첫날이라서 길이 가장 막히는 날이 오늘 오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건 무조건 안전하게 계셔야 되는 거 아시죠? 캐서린님은 해외에 계십니다. 이럴 때 해외에 살면 가족이 더 그립다고 하시네요. 그쵸? 우리 애청자분들이 주시는 사연들 들으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살짝 달래시기 바랍니다. 참여는 이쪽에서 해주세요.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 번호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레인보우 닉네임 당당하게로 오셨어요. 당당하게님. 저희는 어머니가 계신 큰 고모댁 음성으로 동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우회하고 있습니다. 내일 가정예배 드릴 때 믿지 않는 가족들도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초등학교 4학년 딸내미 지윤이는 이 시간에 신나게 게임만 하고 있어요. 찬양 들으면서 안전운전하라고 남편한테도 전하겠습니다. 예, 당당하게님 반갑습니다. 출발해서 잘 가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공주님, 지윤이도 뭐 이럴 때 연휴 때라도 마음 편히 핸드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되죠. 가정예배 때 잘 부르는 곡이죠.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 커피 두 잔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연휴의 시작날 정미나의 Amazing Grace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샘사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어제 저녁에 고향으로 오는데 6시간 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아, 이 댁은 이미 고향 도착하셨군요. 부모님께서 밤 늦게까지 저희를 기다리시느라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양떼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과 같겠죠. 오늘도 일찍 깨서 전주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있습니다. 아, 고향이 전주이시군요. Precious Memories, 소중한 기억들, 에밀루 해리스.

카피라이터 정철 작가는 지름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지점에서 B지점을 거치지 않고 C지점으로 곧바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런 한 줄을 덧붙였네요. B지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길, 즉 빠르다는 건 놓치는 게 있음을 알려주는 길이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땅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돌아가는 먼 길로 인도하셨죠.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름길로 갔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은 빠르고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느리고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다 하셨죠. 조급해하기보다 길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면 좋겠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연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돌아가는 길의 은혜.

고향으로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안개까지 끼어서 힘이 들어서 차 세우고 문자 보내요. 참여하신 4973님. 진짜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어딘가요? 왜 이렇게 안개가 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그냥 무조건 안전하게만 간다. 이 생각으로만 가십시오. 동그리님은 4시 40분 출발 동탄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거북이네요. 안전한 귀성길이 되기를. 물된 동사님도 어제 퇴근하고 출발하면 새벽에 도착하니까 오늘 새벽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가 봐요. 4시 30분 남양주에서 전라도 광주 가는 길인데 일찍 서둘러서 나온 사람들이 참 많네요. 운전하는 남편 졸리지 않고 안전운전하기를, 그리고 다음 주면 시험기간이라 열공하는 중2 딸, 귀여운 초등학교 5학년 아들도 모두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열심히 고향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군요. 이 물된 동사님 말씀하신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가 봐요. 한 그러니까요. 일찍, 그러니까 날이 밝기도 전에 출발하면 안 막히겠지라는 생각으로 모두들 그때 나오신 게 아닐까. 여러분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잭슨 러셀 밴드의 노래로 함께 하셨고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1928 뒷자리로 문자 주신 분은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고사리나물, 숙주나물, 더덕무침, 오징어 초무침, 고추조림, 해파리 냉채. 아이고 숨이 찹니다.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음식을. 손녀들과 아들 내외를 위한 음식이라고요. 예, 오늘 여러분 주신 사연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로 위에서 사연 주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명절 음식 얘기 나눠주신 분들. 어찌어찌 하다 보니 1부에서 도로교통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웃다 나눈 사연들은 2부로 가져갈게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로 오세요. 비행기 타고 오세요. Welcome to my world. 잘 탑승하셨죠? Welcome to my world.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끝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 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 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오래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그런 목소리 중 하나가 바로 가수 스티비 원더입니다. 눈으로 세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음악으로 누구보다 넓은 세상을 그려낸 사람. 피아노를 치고 노래하고 여러 악기를 연주하며 한 사람 안에 오케스트라를 품은 듯한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를 장르를

펑키 음악가라고 했죠. 그대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한 가수의 인생을 노래와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 오늘 1부에서는 스티비 원더가 걸어온 음악의 길을 대표곡들과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영화 Woman in Red의 주제가이자 스티비 원더 최고의

0: 추석이죠. 김윤주의 그대와는 아침,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준비했습니다. 지난 설 특집에 이어서 이번에도 평소에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는 가수들 중에서 네 분을 엄선해서 그들의 음악과 함께 삶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1부의 주인공은 소울의 거장 스티비 원더입니다. 광고 후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대표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벽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화물차 필요할 땐

0: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서울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월 24일 목요일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주인공은 소울의 거장 스티비 원더입니다. 두 곡 듣고 오셨는데요.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 그리고 My Cherry Amore 함께했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1950년 5월 미국 미시간주에서 예정일보다 6주 일찍 태어났습니다. 미숙아였던 그는 곧바로 병원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지만 산소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사고로 생후 며칠 만에 영구 시력 상실 판정을 받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면서 스티비 원더에게 비장애인 형제들과 똑같이 집안일을 시켰고 동네 골목을 마음껏 뛰어다니게 했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담벼락을 더듬으며 지붕 위를 오르내리고 자전거를 탈 정도였죠. 결국 시각 대신 청각과 촉각이 극도로 발달한 스티비 원더는 주변의 모든 사물을 악기로 삼았습니다. 숟가락과 냄비 뚜껑을 두드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의 울림을 파악하며 리듬을 익혔죠. 그러다가 5살 무렵엔 하모니카를 불기 시작했고 이웃에게 낡은 피아노를 얻어서 건반을 독학했습니다. 8살 무렵에는 피아노, 하모니카, 봉고 드럼을 자유자재로 연주하며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진 스티비 원더는 11살의 나이로 전설적인 레이블인 모타운 레코드의 오디션에 참가하게 됐고 모타운의 창립자 베리 고디는 그를 보면서 세상의 8대 불가사의 원더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스티블랜드 하더웨이 모리스라는 본명 대신 리틀 스티비 원더라는 예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1살의 리틀 스티비 원더가 하모니카와 봉고 드럼을 연주한 라이브 실황 핑거팁스와 그가 변성기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 곡 업타이트 함께 들어볼까요?

그대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목요일 1부 스티비 원더의 삶과 음악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핑거팁스 업타이트 들으셨어요. 스티비 원더는 핑거팁스로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에 오르며 단숨에 스타덤에 오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성기가 찾아오면서 모타운 레코드에서 방출될 위기에 처하죠. 이때 모타운의 프로듀서 실비아 모이가 그를 도와 함께 만든 곡이 바로 업타이트였습니다. 이 곡이 빌보드 R&B 차트 1위에 오르면서 스티비 원더는 방출 위기에서 벗어나 모타운과 장기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히트곡을 쏟아내며 전 세계를 도는 베테랑 뮤지션으로 성장한 스티비 원더. 그는 느린 발라드 곡이었던 For Once in My Life를 리메이크하고 싶어졌는데요. 발라드가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온몸을 들썩이게 만드는 빠르고 경쾌한 스타일로 편곡했습니다.

모타운의 사장 베리 고디와 프로듀서들은 원곡 특유의 애절한 감성을 망쳤다며 극렬히 반대했고 앨범 수록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비 원더는 자신의 음악적 직감을 믿고 뜻을 굽히지 않았죠. 결국 세상에 공개된 For Once in My Life의 새로운 버전은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돌풍을 일으켰고 빌보드 핫100 차트 2위까지 올랐습니다. 이 곡을 계기로 스티비 원더는 음악을 주체적으로 프로듀싱하고 해석할 줄 아는 천재 뮤지션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목요일 1부 스티비 원더의 삶과 음악 만나보고 있습니다. For Once in My Life 그리고 Superstition 전해드렸어요. 1972년 가을 스티비 원더는 앨범 토킹북을 발표하며 모든 수록곡의 작곡은 물론 연주와 프로듀싱까지 혼자 해냅니다. 이 앨범은 A면 첫 곡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와 B면 첫 곡 Superstition을 나란히 싱글 차트 1위에 올리는 놀라운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1974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스티비 원더는 흑인 음악가 최초로 올해 앨범상을 수상하는 역사를 씁니다. 스티비 원더의 감미로운 히트곡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는 따스한 햇살이 온몸을 감싸 안는 듯한 러브송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이토록 눈부신 햇살의 감각을 음악으로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눈으로 빛을 본 적은 없지만 사람의 체온과 사랑하는 이의 숨결을 통해 빛을 이해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티비 원더는 앨범 투어 도중 차량이 통나무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뇌출혈로 나흘간 혼수 상태에 빠져 생사를 넘나들었고 결국 깨어났지만 영구적인 후각 상실이라는 장애까지 얻게 되죠. 절망 속에서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온 스티비 원더에게 운명적인 선물이 찾아옵니다. 1975년 2월 2일 연인 욜란다 시몬스와의 사이에서 첫 아이이자 딸인 아이샤가 태어난 겁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겨준 순간 스티비 원더는 떨리는 손끝으로 아이의 이마와 콧등 작은 입술을 조심스럽게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심장박동과 울음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고 하죠. 그는 교통사고에서 신이 자신을 살려낸 이유가 바로 아이샤였다고 말합니다. 아이샤는 아프리카계 언어로 생명을 뜻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딸은 곧 다시 찾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그 감동을 담아 만든 곡이 바로 Isn't She Lovely입니다.

그대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스티비 원더의 삶과 음악 만나보고 있어요. Isn't she lovely? 그리고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들으셨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된 스티비 원더는 자신의 영향력을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는 데 썼습니다. 그는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을 미국 국가 공휴일로 제정하기 위해 수년간 음악과 집회로 전국적인 캠페인을 주도했고 결국 연방 공휴일로 만들어냈죠. 1982년 스티비 원더는 피아노의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을 인류의 서로 다른 피부색에 빗대어 평화와 공존을 노래한 폴 맥카트니와의 듀엣곡 에보니 앤 아이보리로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티비 원더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아이폰이 세상에 선보였을 때 스티비 원더는 아이폰이 버튼식이 아닌 터치식이라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보이스 오버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능 덕분에 시각장애인들도 앱을 클릭하고 화면을 선택하며 텍스트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2011년 스티비 원더가 스티브 잡스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기도 했고 2015년에는 애플의 광고에 직접 출연해 안드라데이와 함께 Someday at Christmas를 불렀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70대 중반이 된 지금도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콘서트 투어를 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프리카 가나의 시민권을 취득하기도 했는데 가나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싶다는 그의 소망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에보니 앤 아이보리 함께 들어볼까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7: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8: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9: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8: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0: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12: 노무법인 폐
11: 1544-7575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오늘 1부를 마무리하는 곡으로 스티비 원더의 오버조이드 듣습니다. 잠시 후 2부는 우리나라의 가왕이죠. 조용필 편으로 이어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캣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캣
2: 홈핏.
1: 방문 택배도 캣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오늘 2부는 가왕 조용필 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조용필 19집 헬로 동명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앨범의 첫인상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타이틀곡 헬로에는 당시 젊은 세대에게 익숙했던 래퍼 버벌진트가 참여했죠. 조용필은 지금까지의 내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19집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용필, 그가 데뷔 이후 58년간 어떻게 끊임없이 자신을 바꿔왔는지를 중심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청근당 바이오 판매 MVP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가왕 조용필의 삶과 음악 만나고 있습니다. 단발머리 들으셨어요. 조용필은 1968년 록그룹 애트킨즈를 결성하며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 8군 무대를 거치고 파이브 핑거스와 김트리오, 조용필과 그림자 등을 거치며 다양한 음악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돌아와요 부산 항해가 크게 히트하면서 조용필은 전국적인 스타가 됩니다. 사실 이 노래는 그가 직접 선택했다기보다 레코드사의 요청으로 부르게 된 곡이었는데요. 어쩌면 이 경험이 이후 조용필 음악의 중요한 특징을 만들어준 건지

아직도 모릅니다. 나는 록가수니까 록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을 하나의 장르에 가두지 않았던 거죠. 1977년 조용필은 대마초 파동으로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복귀하면서 정규 1집 창밖의 여자를 발표하는데요.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등을 담은 이 앨범은 국내 최초의 밀리언셀러로 기록됩니다. 특히 방금 들으신 단발머리는 지금 들어도 꽤 세련된 소리가 납니다. 당시 한국 대중가요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신디사이저와 전자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높은 음역에서 사용한 가성 때문에 여자 목소리 같다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오빠 부대의 탄생이었죠. 1980년 창밖의 여자와 단발머리가 잇따라 히트하면서 조용필이 등장하는 곳마다 소녀 팬들의 환호가 이어졌고 지금의 아이돌 콘서트에서 볼 법한 풍경이 그때 이미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필은 음악만 바꾼 사람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팬문화에도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그의 노래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그 전에 어제 오늘 그리고 들으셨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가왕 조용필 만나보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조용필의 음악에 조금씩 다른 색깔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젊음과 사랑을 노래하던 목소리가 이제 시간과 인생을 응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제목부터가 이미 그 변화를 말해줍니다. 어제 우리는 무엇을 찾아 헤맸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 그리고 훗날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될 것인가? 시간이 흐르며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이 노래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시기 전혀 다른 얼굴의 노래가 태어납니다. 1985년 여행을 떠나요. 이 한 곡은 이후 30년 넘게 여름이 오면 누구나 함께 부르는 노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데뷔 45주년, 조용필은 이 노래를 다시 꺼내듭니다. 딕펑스, 버벌진트, DJ DOC의 김창렬까지 서로 다른 세대의 후배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조용필은 직접 녹음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후배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가 디렉팅을 하는 동안 1985년의 노래는 2013년의 젊은 음악인들 목소리를 빌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박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배들과 함께 그것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조용필에게 음악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로 걸어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조용필의 두 곡,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그리고 꿈입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그대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그리고 꿈 조용필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을 듣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노래의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과 이별을 노래했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인생과 고독, 성공과 실패, 그리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그대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더없이 따뜻한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발표한 꿈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찾아왔지만 그곳에서 그가 마주한 건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이었습니다. 성공을 향해 쉼 없이 달려온 사람이 어느 순간 문득 멈춰서서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였을까? 스스로에게 되묻는 노래. 그런데 이 노래를 끝으로 조용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1992년 그는 방송 활동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매주 텔레비전에 얼굴을 비추던 스타가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은 겁니다. 대신 그가 향한 곳은 무대였습니다. 화면 속의 스타가 아니라 관객 앞에서 직접 노래하는 음악가. 조용필은 그렇게 자신의 음악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90년대 조용필의 음악 두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필 바람의 노래. 그 전에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90년대 조용필의 음악 두 곡 감상하셨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조용필의 삶과 음악 만나보고 있습니다. 조용필의 노래에는 유난히 시간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나간 시간,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도 그런 노래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좀 편안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1997년에 발표한 바람의 노래 역시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스스로에게 묻는 노래였죠. 하지만 삶은 그가 노래해온 시간의 흐름을 잔인하게 비틀어 놓습니다. 2003년 조용필은 사랑하는 아내를 심장마비로 잃습니다. 여러 차례의 콘서트와 인터뷰에서 아내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온 사람. 그런 그에게 이별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조용필은 자택에 은둔한 채 암흑 같은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오랫동안 무대로도 음악으로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년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조용필은 다시 나타납니다. 19집 헬로, 그의 나이 63. 누군가는 새로운 시도를 접을 나이라고 말할 그때 조용필은 오히려 가장 젊은 음악을 향해 걸어갑니다. 특히 바운스는 피아노와 드럼, 어쿠스틱 기타 위에 일렉트릭 기타와 30여 개의 코러스 트랙을 겹겹이 쌓아올린 곡. 공개된 지 단 하루 만에 여러 온라인 음원 차트 정상에 오릅니다. 조용필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운스의 가사처럼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다. 그 말은 단순한 소감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낯선 전자음악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그가 30년이 흐른 뒤 다시 한번 새로운 음악 앞에 섰던 것. 그는 젊은 음악을 뒤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다시 젊어지는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2013년에 발표한 19집 앨범 수록곡 Bounce 같이 들어볼게요.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6: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코코스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추석 특집 필링 포이.

이야기하는 노래인데요. 주디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노래이길 바라면서 이 노래와 함께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연휴의 시작 즐겁게 보내세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

0: 감동 하우징.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제목의 유쾌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너무 착한 대전, 틀린 건 아닌데 전인데요. 사소한 순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을 모은 너무 착한 대전. 공감과 비공감이 공존하는 틀린 건 아닌데 전. 너무 착한 대전은 이런 내용이에요. 푸드코트에서 저희 거의 다 먹었어요 라고 알려주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멀리서 오는 사람을 보고 열림 버튼을 눌러주는 사람. 날짜 칸에서 멈칫하면 몇 월 며칠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사람. 학생 저기 자리 났어 라고 알려주는 아주머니.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이런 거죠. 집에 방도 책상도 있는데 왜 공부하러 카페로 가? 요리하면서 바로바로 설거지하면 깔끔하잖아. 수학은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잖아. 같은 색깔 립스틱 여러 개 있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들인 거죠. 웃음을 주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배려와 공감의 기준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